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경적인 노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섬기시는 이정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주름을 보면은 속상해하고 흰머리가 나면 아, 너 흰머리 생겼다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주름과 흰머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 성경적인 시각을 제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내와 기도의 흔적이다.
1: 네, 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0: 이제 주름이나 흰머리를 보면 그 말씀을 좀 기억하고 싶습니다.
1: 네, 그러시면 좋겠네요.
0: 보통 제 주변에 부모님도 그러시고요. 노인분들이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이렇게 행동도 편치 않고 하시니까 자신 없어 하시고 좀 부끄러워 하시고 그 사람들 새롭게 만나는 것도 좀 피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1: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제 눈도 침침하고 귀도 먹먹해서 이 남들한테 피해만 끼치는 것 같다면서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세상은 정말 이게 효율성과 속도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그렇게 네.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주름진 손을 잡을 때 혹시 추하게 느껴지시나요?
0: 좀 애잔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1: 네, 저는 그 주름진 손에서 부모님의 인생의 노고를 느끼고 또 자녀들을 키워주신 사랑을 더욱 진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육신의 기능이 쇠퇴하는 것이 이 존재의 가치를 꺾을 수는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기능의 쇠퇴로 위축되어 계신 어른들께 생각을 한번 바꿔보시면 어떻겠냐고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에서 벗어나서 내면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라는 신호로 생각하면 어떨까? 또 눈이 흐릿해지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본질을 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여기면 어떨까?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삶, 그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0: 이사야 말씀 중에 46장 4절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생하게 달릴 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이 빠져서 비틀거릴 때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품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목사이자 또 사회복지사잖아요.
1: 네.
0: 특히 노인복지 사역을 제 사명으로 받아들인 데에는 저는 개인적인 좀 배경이 있긴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1: 네.
0: 할머니 손에서 제가 자라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할머니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으면서 자랐고, 예,
1: 그러셨겠네요.
0: 또 할머님께서 저의 가장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커서 그런지 제가 어르신들을 뵈면 남 같지 않고 늘참 편하게 느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장로님, 권사님들과 아주 친하게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었고요.
1: 네.
0: 그래서 감사하게도 또 교회 내에서 시니어부 사역을 처음으로 개척하는 그런 시작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렇게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뭐 그냥 일반 분들도 이렇게 오시는 거죠.
0: 네네네네.
1: 네. 거기서 이렇게 노인분들을 섬기시게 됐는데 하시면서 또 은혜가 정말 크다 하시는 일이 있으시겠어요?
0: 네, 저는 무엇보다 이 사역이 저에게 이제 특별한 이유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제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이렇게 장식해 드리는 일에 제가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네. 할머니 품에서 자라나시고 지금은 노인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은혜 가운데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인도하심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것
0: 네,
1: 같습니다.
0: 맞아요.
1: 혹시 이렇게 하시면서 기억나는 무슨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들려주세요.
0: 저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복지관 회원분 중에 아주 활동적으로 제 복지관을 이용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뭐 요구사항도 많으시고, 뭐 어떨 때는 좀 이렇게 괴롭히시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1: 보통 어떤 요구사항을 하세요?
0: 뭐이 본인이 듣는 프로그램 반에 뭐뭐 필요한 게 뭐다 뭐다 이제 많이 요구하시지, 뭐 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1: 네.
0: 많으시죠. 근데 이분이 한동안 안 보이셨어요. 열심히 나오시던 분인데 왜안 보이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로 또 아드님의 부축을 받으면서 저희 관장실로 찾아오셨어요.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으시면서, 관장님, 제가 이 복지관 덕분에 제 노후가 정말 즐겁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가셔서 본인이 많이 이용하셨던 그런 추억이 남겨져 있는 복지관 구석구석을 둘러보시면서 가셨거든요. 아들과 함께. 근데 그 얼마 뒤에 그분이 천국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참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도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마지막 인생길에 저 작은 기쁨과 소망을 주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보여주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1: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런 준비를 하는 골든타임. 그 중에서 배움과 나눔의 시간을 정말 이 충만하게 보내신 분들이었나 봅니다.
0: 네, 맞아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경적인 노년에 대한 나눔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0: 내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성경적인 노년에 대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분당 노인종합복지관 이정우 목사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목사님, 이제는 그 노년의 부모님, 쇠약해지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자녀분들을 대신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을 이렇게 모신다는 건 새로운 길을 더듬어서 가는 것 같이 돌봄의 영역이 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점점 나이 들어가고 쇠약해지시는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좀 대하면 좋을까요?
1: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이 노인들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노인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죠.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공경의 핵심은 그분들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노인을 대할 때 속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맞추고 또 시혜적인 태도가 아니라 동행의 태도.

0: 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해 주기보다는 들어주고 또 대신해 주기보다는 함께 하려는 그런 자세가 노인과의 관계를 살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주 안부를 묻고 또 이름을 불러드리고 귀를 기울이는 작은 실천이 가장 큰 돌봄이고 존중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자주 안부를 묻고 또 이름도 이렇게 불러드리고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잘 기울여 드리는 것.
0: 그리고 아까 말씀한 손도 잡아주는 것. 그런 것들이 돌봄이고 존중이 되고요. 아프리카 격언에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어르신들은 살아있는 도서관입니다. 그 도서관이 문 닫기 전에 우리가 자주 찾아뵙고 또 지혜를 배우고 그 가치를 발견해 드리는 것이 그분들을 존중하는 것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효도이며 공동체가 가져야 할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그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지척에서 이렇게 돌봐드려야 되는 자녀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뭐 식사나 병원 다니는 문제나 이렇게 돌봐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생업이나 거리의 제한으로 그 돌봐드리는 자녀들 간에 좀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가정들, 또 그런 자녀분들에게는 또 어떤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0: 근데 여기서 자녀들이 가장 먼저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내가 직접 다 해드리지 못해서 나는 불효자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 갈등이 더 깊어지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지는 것.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어느 한 자녀의 희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이 함께 짐, 그러니까 역할을 나누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와 이렇게 짐을 나누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관이나 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요양원 같은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하신 돕는 손길로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불효가 아니라 부모님께 더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지혜로운 선택인 것을 마음속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팁을 드리자면 마음의 공경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공경. 부모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자녀의 돈이나 또 완벽한 수발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 나를 여전히 이 아이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병원을 모시고 가고 오는 것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 어머니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는 자녀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물리적인 돌봄의 양에 집착하기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정서적인 연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잘 사는 건 아버님 덕분이에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 자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이 멋진 인생을 사셨음을 인정해 드리는 말.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시면 부모님이 상당히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정서적인 연결이 부모님을 참으로 기쁘게 해 드립니다.
1: 사랑한다. 뭐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너무 흔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안에 담긴 정말 따뜻한 그 온기 안에 있는 것만이 채울 수 있는 거죠.
0: 맞습니다. 그것은 정말 자녀만이 할수 있는 정서적인 연결고리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팁을 말씀드리면 부모님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을 어린아이처럼 취급하면서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빠, 다음 주 복지관 꽃구경 간다는데 혹시 가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주는 거죠. 아빠 컨디션 괜찮으시면 제가 신청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묻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의 의지를

0: 묻고 그렇게 존중해 드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1: 네.
0: 공경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것이고 가장 큰 효도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1: 네.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많이 선택권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있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네.
0: 부모님들께서 정말 물어봐 주시는 거에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1: 네.
0: 그것이 본인을 존중해 준다고 느끼세요. 저는 자녀분들이 엄마 아빠 이렇게 해 하기보다는 어떠신지 그 의중을 물어주시는 것을
1: 네.
0: 정말 강력하게
1: 네.
0: 권합니다. 요즘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영양제 좀 봤는데 한번 드셔보시겠냐고 여쭤보시고
1: 네.
0: 그리고 입맛에 맞으시면 또 사다 드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1: 네.
0: 의중을 물으시고 결정하는 것에 같이 부모님의 뜻이 반영되면 부모님들은 존중받는다고 느끼시겠죠.
1: 네. 부모님을 존중해 드리는 것,
0: 맞아요.
1: 그분들을 공경해 드리는 것에 부모님들이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을
0: 네.
1: 저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0: 네, 맞습니다.
1: 귀 쫑긋하시면서 이 성경적으로 이 노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0: 예, 노년은 인생의 전문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벽을 기다리는 가장 거룩하고 빛나는 시간입니다. 부모님의 주름진 손을 잡는 여러분의 그런 헌신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신앙의 교과서가 됨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발의 부모님을 품으시듯이 그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의 가정도 사랑으로 넉넉히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네. 이정우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1: 네, 마더아이즈 가정식탁. 오늘은 나이듦에 대한 또 노년에 대한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또 일반적으로 세워진 생각의 틀에서 나와서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자세를 취하는 가정들, 또 영적인 기대함으로 나이 들어가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고 업고 계신 주님 안에서 힘을 내시는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백은우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 우리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구원으로 향하는 그 길은 좁고 험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앞에 계획된 또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그 모든 일들까지 오직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의 고백 함께 나누고 우리 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를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모든 찬양에 우리 삶의 결단과 진심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안고 섬을, 또 모든 생각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정금과 같이 다듬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두려워 떨거나 낙심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 맞이할 영광과 기쁨의 날을 떠올리며 우리 믿음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원과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 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은 개미를 연구하던 중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개미들은 굴에서 다른 개미가 죽어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른 곤충이 침입해 들어오면 일사불란하게 몰아내는 개미였지만 같은 개미가 죽었을 때는 마치 그 개미가 살아있는 것처럼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갑자기 죽은 개미를 끌어다 밖에 버립니다. 몇 번을 살펴보아도 개미가 죽었을 때 바로 버리지 않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밖에 버립니다.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던 박사는 그 원인이 냄새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른 곤충의 시체나 침입자가 들어오면 냄새로 그것을 알고 시체나 침입자를 일사불란하게 몰아냅니다. 그런데 같은 개미가 죽었을 때는 죽은 것을 개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시체가 썩어갈 때 올레산이라는 물질이 내뿜게 되는데 이때 개미들은 죽은 것을 알게 되고 개미를 밖에 버리는 것입니다. 개미는 시각이 없어 후각으로만 모든 것을 분별하기에 죽은 개미를 냄새로 판단한 것입니다. 실험으로 살아있는 개미에게 일부러 올레산을 묻히자 다른 개미들은 그 개미가 죽었다고 판단하고 억지로 끌어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있음과 죽음의 기준은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날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힘있게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장로님이 쓰신 예수 동행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블레싱데이 생명 살리는 축제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새벽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참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곳의 보화보다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의 삶이 참 복된 삶임을 알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 축제 태신자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할

블레싱데이 행사에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님 가정 위로 예배로 조문을 출발하며 함께 해야 할지를 여쭈어 봅니다. 오늘부터 야간 근무로 이번 주에 있을 블레싱데이를 앞두고 참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을 물려받은 집사님 가정이 참 복된 가정임을 알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가문도 믿음을 이어가라는 응답의 말씀을 받습니다. 가는 길 운전을 제한받아 안전운전 해봅니다. 조금 늦은 시간에 도착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우선 가치로 여기지 않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이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도 못함을 알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보아보다 귀한 천국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집사님 모친 위로 예배로 위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안전운전으로 오고 가는 길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섬김을 자원하게 하라는 아내의 마음을 받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 이제 마지막 면접으로 부릅니다.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예수동 일기를 읽으며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봉사의 기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야간 근무를 앞두고 조금은 피로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운전으로 섬기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이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섬기게 하실 때에 기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흘러가는 우리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예배자 1집에서 찬양 들려드립니다. 목마른 예배자.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 동행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중에 쓰신 어느 권사님의 예수 동행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꺼져있는 알람에 새벽 예배를 놓치고 안타까워하는 남편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유료 예배를 위해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부릅니다. 어쩌다 보게 된 기독교 방송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훈계와 깨달음을 얻습니다. 느슨했던 마음을 다잡으며 도전하고 도우실 주님 부릅니다. 몸이 가라앉고 컨디션이 좋지 않아 오후 일정을 감당하기 버거워 주님을 부릅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눈부시어 오늘도 주신 은혜의 날을 감사함으로 살고파 주님 부릅니다. 성전에 앉아 주님 부릅니다. 컨디션 난조로 기도에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따뜻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는 행복한 사랑에 그저 흐르는 눈물로 주님만 부릅니다. 듣고 배우며 말씀의 진리를 일상에 적용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모든 것을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이 힘든데 오늘은 집에서 쉴까요? 해야 할 일도 있고 성전 기도로 나아갈 마음 주십니다. 기도 시간에 기력이 없어 주님만 불렀지만 기쁨과 감사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고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주십니다.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의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드리고 돌아서 나오자마자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신묘막측한 주님의 일하심 경험하게 하십니다. 듣고 배운 말씀을 남편과 복습하며 은혜를 나누다 순간 입술을 지키지 못해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께 하듯 남편 사랑하기를 힘쓰겠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통해 지쳐있는 영육을 일깨우시고 기도로 만나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살이 너무 좋아서 수줍게 고개 내미는 작약꽃들이 너무 예뻐서 감사드립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오시기까지 생각해 주시는 마음에 감동하며 감사드립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로비에서 반가운 지체들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담스러운 꽃바구니에 소소한 행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편과 배운 말씀을 복습하며 삶에 적용하는 순종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간 지키지 못해 입술로 내뱉었던 말을 회개합니다. 남편의 기억 속에서 지워주시길 구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은혜를 헤아리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픈 작은 마음 올려드립니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는지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감동되고 또 그 사랑을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사랑으로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들풀에 깃든 사랑 에바다 노래 선교단의 찬양으로 들려드립니다.

예수 동해 일기를 쓰는데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해 일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들어가 보시면 다른 분들의 예수 동해 일기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 일기도 쓸 수 있습니다. 또 가족방을 만들어서 가족이 함께 일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예수 동해 일기 휴대폰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어디에서든지 원하는 때에 예수 동해 일기를 쓰시고 그리고 저녁에 그 내용을 정리하시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 동해 일기로 이 동행의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 동행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매 순간 바라보는 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나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기입니다. 이것이 매일마다 계속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도전을 하는 우리 방송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동행일기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예수동행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였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주말입니다. 이때에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복음성가 오직 예수뿐이네 소진영의 찬양으로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놀라운 예수동행의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 010-3138-587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울주군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울주군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1 멘토링과 심층 상담, 진로 탐색을 비롯해 AI 활용 및 금융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현재 단기와 중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 중이며 이수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일경험지원 등 다양한 후속사업과 연계하고 취업 시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609-2028번 010-7609-20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울산 미랄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에서 활동 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장애인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 지원사를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 모집은 활동 지원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1-9387번, 지역번호 052-251-93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임마누엘 기사선교회에서 신규 회원을 모집합니다.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25-8359번 010-8225-835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저희 둘째를 보면 저희 아내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아버님을 보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를 꼭 빼닮았다는 거죠. 저희 아버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본인 닮은 걸. 이게 이제 유전의 힘이죠. 유전. 저희 아버님이 그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래서 집에 뭐 고장나고 이러면 다 직접 고치고 직접 만들고 뭐 땜질, 망치질, 대패질, 옛날에 대패질 했거든요. 대패질, 뭐 바느질, 뭐 질자 들어가는 건 하여간 다 잘하셨어요. 손으로 하는 건. 근데 이렇게 손으로 하는 일에 이렇게 뭔가 몰두하고 집중해서 이렇게 하실 때를 보면 버릇이 하나 있으셨는데 이게 혀가 이렇게 혀를 내밀고 깨묻는 습관, 막 집중하면 그런 모습이 예전에 있으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저희 둘째가 꼬맹이 때 막 레고 같은 거 뭔가 집중하면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사진도 있어요. 그 하나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가르쳐 준 적도 없고 할아버지랑 함께 산 것도 아닌데 그 미세한 습관까지 손주에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게 유전의 힘입니다. 제가 이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게 진짜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 건가 아니면 우연인가 하고 AI를 돌려서 물어봤더니 이런 미세한 신체적 습관의 유전적인 요인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아빠랑 아기랑 자는 모습이 똑같죠. 이런 모습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얼굴 안 나오는 거 찾으려고 이걸 한 거지. 사진 찾으면 굉장히 많아요. 잠버릇도 유전적 요소가 크답니다. 어떤 여성이 심각하다면서 사연을 올린 걸 봤는데 남편이 자면서 그렇게 꼬집는데요. 꼬집으면서 자는 버릇. 그러니까 옆에서 자니까 막 꼬집으니까 죽겠죠. 살 수 없이 각방을 썼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이 녀석도 자면서 꼬집어서 손도 조그만 녀석이 너무 아프다면서 하소연하는 글을 제가 봤는데 당사자는 심각한 거죠. 남편이랑 애랑 붙여놓고 재우면 될 것 같아. 그렇죠? 서로 꼬집게. 재채기 소리, 모기 물리는 체질, 심지어 펜 잡는 각도까지 유전이 된다니까 피는 못 속인다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유전의 힘이 정말 놀랍죠. 그래서 병원 가면 항상 가족력부터 물어보지 않습니까? 유전 이것 때문에. 자,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은요? 신앙은 어떨까요? 답은 이미 설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신앙은 선천적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후천적입니다. 신앙은 유전되지 않고 전수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은 유전되지 않고 전수된다. 유전이 아니라 전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불행하게도 우리가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믿음 없는 자식이 나오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대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북쪽을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을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남왕국 유다.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13대 왕이었습니다. 29년을 다 지었어요. 꽤 오래 통치했죠. 여러분 다윗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이 중에 다윗이라는 이름 다 들어보셨죠. 탁월한 믿음을 가졌던 최고의 성왕, 다윗 이후에 약 300여 년 만에 처음 등장한 믿음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우상 다 깨버리고 미신 없애고 가증한 것들 나라에서 다 추방했습니다. 망가졌던 방치됐던 성전은 다 수리하고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복원해서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쏙쏙쏙쏙 행한 거죠. 당연히 백성들도 사랑했습니다. 리더십이 촥 세워지고 선정을 베풀어서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32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히스기야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데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죽었다는 거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때요?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백성들이 왕실의 묘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히스기야의 무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요즘도 여러분 공원 묘원 있죠.

않습니까? 산을 이렇게 깎아서 만든? 어디가 제일 비쌉니까? 높은 자리. 다 내려다 보이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가장 왕들의 묘실, 공원, 모원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게 했다. 그만큼 히스기야를 존경한 거죠.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최상의 칭찬이죠. 믿음 좋은 최고의 선왕이었습니다. 자, 이제 누가 대를 이어 히스기야가 죽었으니까 왕이 됩니까? 아까 봤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근데 왕이 되어서 시간 지나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합니다. 2절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습니다. 그 악의 목록이 이제 33장부터 쭉 7절까지 나열이 되는데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바알 제단, 아세라 목상 세우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깁니다. 성전 안에다가 우상 숭배 제단을 만들고 성전 마당에다가 일월 성신, 해, 달, 별 이거를 섬기는 제단을 성전 마당에 만듭니다. 자녀를 데려다가 인신제사로 불태워서 드립니다. 무속을 적극 도입합니다. 신접한자,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을 막 신임하고 자기가 직접 아세라상을 조각해서 깎아서 만들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둡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다 못해 경멸할 일들만 쏙쏙 뽑아서 행하죠. 자, 여러분 말도 안 되고 상상하기도 싫지만 이해하기 좀 쉽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죠. 제가 우리 교회 마당에다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는 해달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요. 옆에 다보탑, 석가탑 만들어 놓고 불탑들 세워 놓고 이 예배당 강단 위에다가 이 꽃꽂이가 아니라 제가 직접 깎아 만든 불상을 이 양쪽에 탁 세워 놓습니다. 교회 주변에 건물을 사가지고 박수무당, 점쟁이들 적극 지원합니다. 막. 그러면 그게 저 혼자 잘 섬기겠다고 그렇게 한 일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이 예배당에 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한 분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불상, 무당, 다른 신, 우상도 같이 섬기라고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말도 안 되지만 구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악해서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므낫세가 고의로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죄를 범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이방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섬겼다. 소위 교회 다니는데 불자보다 더 신실하게 부처 섬기고 전보러 다니고 공양하고 무슬림보다 더 신실하게 알라 섬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에서, 이 므낫세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아, 이놈 진짜 악한 놈이네. 므낫세가 좀 독특한 인간이네. 이러고 말 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 히스기야 같은 성왕 아버지 밑에서, 믿음 좋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개망나니 같은 왕 아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마치 아버지가 한 일들을 다 망치로 부정하고 다 때려보시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의 원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격체다. 자녀는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는 인격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로 놀라운 게 성경에 처음 성경을 열면 나오는 책이 무슨 책입니까?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근데 좀 두껍습니다.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50장 두껍죠? 앞에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그래서 인류가 쫙 흩어지고 전 우주적인 역사가 11장, 11장까지 나옵니다. 50장 중에 11장. 그리고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12장부터 나머지 50장 마지막 장까지는 그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가문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대에 걸친 그 가문 이야기. 파란만장합니다. 뭐 온갖 분란과 가정사, 뭐 불화, 뭐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앙이 그래도 잘 이어집니다. 마침이 믿음이 유전되는 것처럼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해요. 아, 내 자녀 신앙도 좋겠지. 우리 가문이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인데 마치 신앙이 DNA처럼 나이를 거쳐서 후손에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이 말해주는 건 정반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요 말 그대로 가장 이상적인 샘플입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전수되지 않고 끊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중직이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잘했고 이만큼 헌신하니까 당연히 내 자식은 나만큼은 믿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방선거 얼마 안 남았죠. 6월에 있죠. 1인 1표 아닙니까? 신앙이 그렇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부모 것이고 자녀 신앙은 자녀 겁니다. 유전이 아닙니다.
문화세를 통해서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사무엘

0: 사무엘상 2장 12절을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0: 아멘. 엘리는 당시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넘버원 종교 지도자입니다. 넘버원. 근데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자신들이 가서 먼저 먹고 오늘날이면 헌금 바구니에 손대고 뭐 이런 겁니다. 사무엘상 8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8장?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엘리는 그렇다 치고 사무엘이 누굽니까? 위대한 지도자예요. 위대한 지도자. 선지자요 제사장이고 이스라엘의 왕정체제가 자리잡기 전에 마지막 사사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맘대로 재판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뭐라고 하죠? 아, 이 아들들은 안 됩니다. 이 아들들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도 사무엘도 마음이 아파했던. 이뿐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집니다. 왕이 세워지고 난 후는 어떻습니까? 신앙이 잘 전수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북왕국에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신앙, 아버지에서 아들로 신앙이 전수된 경우가 0%예요. 0%. 남왕국은 이제 다윗, 솔로몬, 이건 통일왕국이었고 그다음에 나라가 찢어진 후에, 분열 후에 20명의 왕이 거쳐갑니다. 그중에 아사, 여호사밧, 우시아, 요담 정도? 남왕국도 거의 없습니다. 남왕국. 자,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신앙의 전수가 안 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신앙은 강요로 되지 않는 인격적인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강요로 안 된다고. 인격적인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이곳에 있는 어른들, 기성세대들이 기억하실 게 공부나 기술은 어느 정도 강요나 반복 숙달로 수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너 이거 안 하면 밥 안 준다. 강요하는 거죠. 너 학원 안 가면 용돈 없다. 아이가 싫어도 지식은 머리에 들어가고 손기술은 익혀집니다. 왜냐하면 공부와 기술은 능력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개발되는 능력의 영역. 근데 신앙은 능력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은 마음의 영역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게 여러분 강요로 됩니까? 너 저 사람 사랑 안 하면 혼난다, 밥 안 준다? 그러면 사랑이 됩니까? 우리 거부감 만들죠. 우리 부모들이 착각하는 게 자녀를 부모의 뜻대로 빚을 수 있는 찰흙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무르면 이 모양이 되고 저렇게 주무르면 저런 모양이 되고, 근데 자녀는 찰흙이 아닙니다. 자기 의지를 가진 씨앗입니다. 그 씨앗에 뭐가 들었는지 부모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 서슬 퍼른 그 교황 또 황제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온 유럽을 뒤흔들었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영적 거인입니다. 첫째 아들이 한스란 아이였는데, 한스 루터. 근데 그 아이 앞에서 루터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들이 말 안 듣고 신앙에서 겉돌 때 제자들 앞에서 탄식했다고 전해져. 야, 내가 세상은 개혁했는지 몰라도 내 아들 하나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예화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 실제 뭐 루터가 그랬는지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하여간 루터는 확실히 자녀를 찰흙처럼 뜻대로 할 수 없음은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은 분명히 했어요. 자녀는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진 들창문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창문이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은 빛,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게 창문을 열어두는 것까지라는 겁니다. 그 빛이 아이의 영혼을 비추고 변화시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과 그 아이 사이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가 창문을 열 때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부드럽게 열어야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망치로 때리고 안 열린다고 억지로 힘주면 창문 깨지고 유리 깨지죠. 그러니까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격체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요하면 들창문에 유리가 깨집니다. 상처만 남고 정작 들어와야 할 하나님의 빛은 오히려 부모 때문에 차단이 됩니다. 신앙이 인격적인 응답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신앙 전수를 위해 자녀를 대할 때도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부모인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라는 창문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어주는 것까지입니다. 그 창문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빛이 아이의 영혼을 환하게 비추게 하는 건 부모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공부는 억지로 책상에 앉아 시킬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시킬 수 있습니다. 감시하면서 학원은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창문은 억지로 힘을 가하면 깨집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의 자녀 손주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격체입니다. 우리는 그냥 창문 곁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빛이 저 아이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기다리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 이 꽃

0: 기억하셔야 됩니다.
1: 두 번째로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골든타임이 있다. 이 성경이 말해주는 바입니다. 골든타임이 있다. 신앙 전수에. 자, 무슨 말일까 여러분? 자녀가 인격체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격체라고 해서 그럼 내버려 두면 되겠네.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때 되면 네가 알아서 가는 거지 뭐. 그게 인격적으로 대하는 겁니까? 오히려 무관심이죠 그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정말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역대하 3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므낫세의 나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살에? 12살. 12살. 자, 도대체 므낫세가 왜 아버지 히스기야와 이렇게 다른 길을 걸었을까? 왜?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 모르지만 이 나이에 대한 정확한 기록으로 봐서 우리에게 유추할 수 있게, 추측할 수 있게 성경이 길을,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요. 불치병에 걸렸던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역대기보다 열왕기상 20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선포합니다. 당신 이제 죽을 겁니다. 그 병 죽을 병입니다. 그때 히스기야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39살이었습니다. 한참 되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일찍 곁에 두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사망선고하니까 주변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제 왕이 계승하고 다 정리해라.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벽을 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성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신 일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히스기야의 그 선한 행위를 보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몇 년을요? 15년을 연장시켜 주셔요. 15년. 자, 그러니까 15년 덤으로 얻은 인생이죠. 덤으로 얻은 인생. 근데 놀랍게도 그 덤으로 생명을 연장받고 히스기야가 좀 변합니다. 겸손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자신만만해지고 기고만장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나쁜 쪽으로 변해요, 이게.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이 왔는데 왕궁의 화려한 보물도 다 꺼내 보여주고 무기고까지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요즘으로 하면 군사 기밀까지 막 자랑스럽게 팍 열어준 거예요. 자랑한 겁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 3년 후에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입니다. 15년 연장해서 12년 므낫세 빼면 3년. 그러니까 42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므낫세가. 그리고 12년 생명 연장되었던 동안 므낫세를 양육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고대 왕들이 뭐 일부일처 딱 부인 한 명만 둡니까? 분명 처첩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기록에 안 나오지만 처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일 나중에 얻은 므낫세를 황태자로 임명해 왕으로 세웁니다. 얼마나 므낫세의 사랑인지 짐작이 가시죠.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므낫세의 일이라면 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겨도 오냐오냐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훈계로 므낫세를 가르치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자녀 교육의 핵심이 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잠언 22장 6절인데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요? 어른에게요?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걸 떠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이 때가 신앙의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므낫세 12살에 대입한다면 요즘으로 하면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되겠죠. 12살 언저리. 막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중학교 되기 전 사춘기 입구 시기. 요즘 이제 사춘기가 또 빨라졌지 않습니까? 그때가 신앙의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그때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가르치면 그 길에서 늙어도 떠나지 않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신앙생활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빛으로 찾아오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 골든타임? 부모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럼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애들이 싫다니까 내버려둬. 때 되면 하나님 만나시겠지. 이게 아니라 아이 때 신앙의 습관이 생기게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연습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보 광고 나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달 첫 주 금요일에 온 세대 기도회를 합니다. 한 달은 제가 인도하고 한 달은 또 좋은 강사님도 모시고 이렇게. 여러분, 설교 후에 그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강단에 올라오라고 해서, 이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설교 후에 강단에 올라오라고 해서 제가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갓난아기부터 청년들까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할 때 올라오라고 할 때 유심히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유아, 유치, 유년부까지는 신

0: 나서 후다닥닥닥 뛰어옵니다. 저 머리에서 웃으면서 후다닥닥닥 뛰어와요. 초등부되면 조금 늦게 와요. 중고등부는요, 어슬렁, 어슬렁 이렇게 옵니다. 막, 어떤 애 인상 쓰고 와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 온세대 금요기도회가 2018년에 시작을 했어요. 2018년에. 벌써 7, 8년이 된 겁니다. 어슬렁, 어슬렁 거리면서라도 나오는 중고등부가 그때는 대부분 신나게 뛰어나오던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부였습니다. 그때 나오던 습관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 만났을까요?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친구들도 그 안에 제법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떤 애들은 진짜 요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못 보시면 전 보잖아요. 진짜 간절히 막 이렇게 기도해요. 중얼중얼중얼 하면서. 어떤 애들은 눈 뜨고 있어요. 근데 아이 때 배운 예배 습관, 모이는 습관이 중고등부가 되어도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청년 결혼까지 이어지게 하는 게 누구 몫입니까? 어른들의 몫이에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언젠가 창문을 뚫고 들어와 영혼의 빛을 비추는 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엇보다 핵심은 아이 때 골든타임 때 신앙의 중요성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크면 믿겠지. 가장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럼 부모가 신앙을 우선순위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늑대소년이 시기를 놓치면 말을 못 배우듯이 우리 아이들도 영적 언어를 배우는 시기를 놓치면 평생 하나님은 낯선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언제 뭐 장성했을 때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만나실지 모르지만 평생 낯선 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지금 이 중에 자녀들 혹은 손주들이 유아, 유치, 초등학생인 분들, 아직 부모 손잡고 교회하고 즐겁게 뛰어나오는 아이들, 그때가 골든타임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나름 룰을 정하십시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강요가 아니라 서로 약속해서 선을 긋는 겁니다. 아이들과 약속하는 겁니다. 야, 너 주일 예배에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혹은 어하나까지 혹은 온세대 금요기도까지.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집안의 신앙의 매뉴얼이다. 이 시간은 나중에 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든 뭐가 되든 학원이고 친구들이고 다른 건 이 시간에 침범할 수가 없어. 선을 정해주는 거야, 선을. 그 예배에 앉아있는 습관이 훗날 그 아이의 영혼이 방황할 때 돌아올 수 있는 영적인 고향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15년이라는 덤의 인생을 선물로 받았지만 자기 업적 자랑하고 보물 자랑하고 쌓느냐고 정작 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습관을 쌓아주는 일은 실패했습니다. 12년이라는 그 짧은 골든타임을 허비한 대가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아버지는 성군이었지만 아들은 성전마당에 우상을 세우는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므낫세 이후에 남유다는 그 잔재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14대 므낫세 이후 16대 요시아라는 믿음 좋은 왕이 등장해서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미 너무 기운 후였습니다. 너무. 므낫세 사후 불과 56년 만에 남유다는 망합니다. 완전히 뼈아픈 역사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뼈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아이가, 내 손주가 지금 내 말을 듣고 내 손을 잡고 교회 문턱을 넘고 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 소중한 골든타임을 아이의 투정에 맥없이 내어주지 마시고 부모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인 여러분들이 5월 이 가정의 달이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가정의 신앙의 매뉴얼을 확실히 정하십시오. 확실히. 그게 훗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영적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은 지혜로운 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녀교육 원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교육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우선이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우선이고 먼저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 들으시면 이제 아픈 질문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님, 제 자녀는 이미 골든타임을 다 지났네요. 머리 굵어져서 이제 뭐 부모 말도 안 먹히고 교회 안 옵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제법 나왔는데 청년 되고 결혼하니까 신앙을 떠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말씀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1: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0: 아멘. 그가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 놀랍게도 므낫세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

0: 잡혀 돌아갔다 와서 말년에 어려움 겪고 났을 때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말년에 회개해요. 그래서 본인의 인생은 다 지나고 망친 것 같았지만 말년에 회개했던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누구에게 이어져요? 손자 요시아에게 영적 토양이 됩니다. 믿음 좋은 손자 요시아 왕이 나와요. 여러분, 므낫세가 말년에 회개하며 기도한 매달렸던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 히스기야가 생명의 위기 앞에서 벽을 보고 통곡하며 매달렸던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매달려야 됩니다. 먼저 부모 된 우리가, 조부모 된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 들어주는 자판기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들창문 자녀의 유리창을 닫고 부드럽게 창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히스기야에서 므낫세로 신앙이 끊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므낫세를 회개로 이끄시고 그 손자 요시아를 통해 신앙을 이어가십니다. 남왕국이 타락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멀리 떠나고 그래서 결국 망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남왕국 왕들을 통해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신앙 전수의 핵심은 부모, 조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걸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데 교회와 집에서의 모습이 완전 딴판인데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가 되겠습니까? 또 이 중에는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거나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설교 제목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유전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가 아니어도 바울처럼 영적 자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영적인 부모들. 어떤 젊은 분이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다 얘기하는데 아이가 교회 오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좋아하냐고 그랬더니만 할아버지 장로님들이 용돈을 준대요. 교회 오면 막 보이는 애들 천 원씩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있대요 우리 교회에.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야, 진짜 좋겠다 제가 생각해도. 나도 천 원짜리를 바꿔서 또 다녀야 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빛나는 아이들을 우리가 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문은 혈연만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인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언약 공동체예요. 오늘도 세 명이나 새로운 신생아들이 나와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언약 공동체. 교회 학교 교사로, 기도의 후원자로, 교회 앞마당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 하나, 천 원짜리 한 장 건네는 아니면 따뜻한 말 한마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늘에 쌓는 그 기도들, 그게 우리의 아이들의 영적인 자산이 됩니다. 그게 신앙의 법칙입니다. 눈물 총량의 법칙. 눈물의 기도가 쌓이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영적 자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수되고 또 이 중에 간절히 자녀를 바라는 젊은 부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소원을 들으셨던 것처럼 태문을 여시고 우리 안에서 정말 믿음에 강한 용사들이 자라게 되길, 그 신앙 전수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방어진 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번, 방어진 제일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지도 제법 됐지만 아직도 움츠린 듯 주눅든 모습입니다. 옷차림은 봄이지만 마음속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 외투입니다. 우울증, 아픈 병에 시달리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남녀노소, 지식이 있고 없고 권세자나 유명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악한 병에 사로잡히면 위태로운 삶의 갈림길에서 그저 서성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운 굴레 같은 것에서 헤쳐나와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도움을 베푼 이웃이 있었고 주님께서 그 컴컴한 옷을 벗겨주셨죠. 어디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뿐일까요? 그렇게 성도는 한없는 은총으로 일어섭니다. 위로부의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살아본 사람일수록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이 자기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한다고 토로하는 중에도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담대함이지요.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유, 저 노래할 뻔했네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 네, 오늘도 사연 나눌 텐데요. 8076님의 사연이에요. 이 사연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로 제 시간에 맞춰 주시기를 안아요. 유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으신가 봐요. 약속 시간을 20분 기다려야 돼요. 덕분에 문자 보내고 히읗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8076님 사연인데, 이야, 이렇게 깊이 있는 사연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 들었어요. 은유가 있고요. 네, 그 안에는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신앙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묘한 반전의 멋도 있고요.

단어법도 있어요. 이런 요소들이 잔뜩 들어있는 참 귀한 사연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죠? 저 우리 하나님 절대로 제 시간에 맞춰주시질 않아요.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여러 해석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해석 매우 어려운 내용이 그 다음 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으신가 봐요. 약속 시간을 20분 기다려야 돼요. 아유 참. 아, 이제 어떤 일을 이제 몇 시에 하기로 했는데 그게 좀 늦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분 이제 짬이 난 겁니다. 덕분에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으셨던 거예요. 네, 여러분 어때요? 이런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늦은 것도 이른 것도.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말씨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왜 이렇게 늦으신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자유이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작고 낮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지만 그 크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크신 은혜 아니고는 이게 설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807 6님 너무나 멋진 사연 깊이 감사드려요. 자, 손경민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감사.

0: 네, 이번 사연은요, 8845님 사연이에요. 제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그 중에 7절이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 은혜입니다. 참 좋은 내 친구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보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7절의 말씀을 또 찾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 여러분, 어디에 이런 깊이 있는 위로가 있을까요? 어디서 이런 깊이 있는 진리를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통 그런 얘기들은 세상에서 많이 하잖아요. 뭐 세상만사 마음먹기 달렸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 긍정이 최고야. 최강 긍정.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해요? 아니, 누구는 그렇게 생각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이렇게 달려들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마음과 생각, 그 깊은 데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는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냥 구할 것을 일처럼 구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와, 이 진리를 누가 할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닿아서 포도나무에서 과일이 저절로 부풀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은혜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1: 에이블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5월부터 장애인 개인 예산제 3차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활동 지원,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방과 후 활동, 발달 재활 등 기존 서비스 이용권의 일부를 개인 예산제

예산으로 전환해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33개 시군구에서 진행되며 대상 인원도 96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고 향후 본사업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기아자동차의 장애인 가족 여행 지원 프로그램인 초록여행이 7월 여름여행 참가 가정을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총 24가정으로 제주 항공여행과 고지대여행, 섬바다여행, 맞춤형 경비여행 등 4개 코스 가운데 가족 상황에 맞는 여행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등록장애인이면서 초록여행 회원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는 5월 15일까지입니다. 선정된 과정에는 장애 친화 차량과 전문 운전기사, 여행 경비 또는 항공권 등이 코스별로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초록여행 1670-494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에이블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보다. 아멘. 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때로 요동치며 때로 조용히 결국 다 지나가죠. 오로지 굳세 신이는 주님뿐이십니다. 닥치는 환란이 산과 같고 배신이 난무할지라도 그래서 심히 우울하더라도 내 주는 살아계셔 늘 우릴 엄호하시니 담대히 당당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위클레시아 앨범 중에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어제 부모님께 드릴 카네이션을 고르러 꽃집에 들렀는데 한 꼬마 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고 꽃집에서 꽃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제일 작은 카네이션 두 송이를 꼭 안고 가는데 그 모습이 참 귀여우면서도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서툴지만 표현 하나, 짧은 전화 한 통, 또 밥은 먹었어? 이런 평범한 말 속에도 사랑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 조건 없는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하셨는데요. 이번 주말 감사의 마음을 부모님께 조금 더 표현해보는 시간 되면 좋겠네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첫 곡으로 시작합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 조은 씨앗의 평안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고요. 내일 주일은 또 교회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죠. 어릴 때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왜 그렇게 참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잔소리가 좀 많으셨는데, 특히 저희 부모님께서 뭐 문을 열고 오면 문 닫아라, 조금만 늦게 와도 늦게 다니지 마라, 밥 좀 잘 챙겨 먹어라, 이런 이야기들 하시죠. 그렇게 잔소리로만 들리던 말들, 결국 우리가 또 커보면 알게 되죠. 그 말들이 결국 사랑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어느 순간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사랑은 그렇게 닮아가는 건가 봅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송정미 사모의 예수 사랑하심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메들리로 이어지고요. 제이어스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화 챔버 콰이어의 주 날 인도하시네, 성가곡까지 함께 이어서 듣겠습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 공경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대단한 효도가 아니어도 괜찮은데요. 안부 전화 한 통, 또 함께 식사하는 시간, 조금 더 따뜻한 말투와 표정. 어쩌면 부모님이 가장 기다리는 건 큰 액수의 용돈이나 비싼 선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 마음을 마음으로만 두지 않고 평소에 표현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한웅재 목사님의 어머니 새벽기도, 메리 제인의 나의 사랑하는 책, 더 콜링 워십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습니다. 전 나이가 이제 한 살 한 살 더 들어가니까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에 갈 일이 더 늘어나고요. 그러면서 또 주변에서는 부모님이랑 이렇게 사진을 좀 많이 찍어둬라. 부모님과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라. 이런 말 자주 듣게 됩니다. 예전에는 같이 사진 찍는 것도 괜히 좀 쑥스럽고 어색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정말 평범했던 하루라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게 참 귀한 추억이 되더라고요. 예, 그 귀한 축복의 순간을 사진이나도 영상으로 좀 많이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하나의 쉼표 하나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나무에 내 빈들의 마른 풀같이, 패밀리 워십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벳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 곡의 찬송과 함께 듣고 오시죠.

네, 방금 들으신 곡은 더 라이트 워십의 오직 주의 은혜로였습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어노인팅의 그 사랑 감사해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하나였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Hello, everyone, and thank you for joining us for English Bible Fellowship. I'm Changsoo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5월 들어서 휴일이 꽤 많지요. 근로자의 날이 있었고 지난 화요일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어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계십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지요. 우리가 부모 없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참 생각하면 부모님께 그 고마움을 무엇으로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해드린다고 해도 부족하지요. 내리사랑이라고 했던가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 10분의 1만 부모님께 해도 꽤 잘 해드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경우에도 생각해보면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는 공부시킨답시고 유학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하는 거 하면 부모님께는 소홀했던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저 죄송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예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조차 제대로 못해본 것 같아요. 혹시 저 같은 분이 계시다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머니,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네, 혹시 함께 사시지 않는다면 전화로라도 이렇게 한번 인사를 드려보시지요. 자,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Don Moen의 찬양입니다. 'T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우리말 제목은 구주 예수 의지함이입니다.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Tola became the judge of Israel. 돌라가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After Abimelech died,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돌라가 사사가 되었어요. His reign was unremarkable. 그의 통치 기간은 그렇게 뭐 썩 눈에 띄는 일은 없었습니다. Lasting 23 years. 돌라가 23년을 통치를 했어요. Before he died. 그러고 나서 이제 세상을 마감하게 되죠. Jair followed Tola. 야일이 돌라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됩니다. As the next judge. 다음 사사가 된 거예요. He had 30 sons who rode on 30 donkeys. 여기서 he는 야일이고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Who rode on 30 donkeys. 그래서 30명의 아이들이 30명의 나귀를 각각 하나씩 나눠 타고 돌아다녔죠. And he founded 30 towns. 그렇게 하면서 야일은 30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Jair was the judge for 22 years. 야일은 22년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Had an unremarkable reign. 그도 역시 돌라처럼 별다른 눈에 띄는 업적은 없었습니다. And died. 그리고 야일도 역시 세상을 마감합니다. After these two judges died. Two judges는 여기서 돌라와 야일이지요. 돌라와 야일, 이 두 사사가 죽고 나서 The people of Israel turned to other gods again. The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 사람들은 turned to other gods, 다시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한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다가 또 어떤 지도자가 나서면 또 아니면 그 지도자가 죽고 나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보내서 혼을 내주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그래서 평화가 한동안 이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지도자들이 죽고 나면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되풀이해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겠지요? God became angry.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어요. With the Israelites,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태를 보시고 말이죠. And allowed the Philistines and the Amorites to rule over them.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게 하십니다. And harassed them for 18 years.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18년 동안 괴롭히게 해요. The people of Israel cry to the Lord.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부르짖지요. But the Lord reminded them that they always sinned as soon as God finished delivering them from their enemies.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상기시켜 주세요. 다음과 같은 사실을. They always sinned. 여기서 they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As soon as God finished delivering them.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나면 그들은 또 바로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The people of Israel acknowledged their sin.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의 죄를 인정했지요. And God

of their idols. 그리고 그들의 우상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Then they began to look for the man. 그리고 여기서 they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Who would lead them? 그들을 인도해 줄 지도자를 찾기 시작한 거죠. Against the armies of Ammon. 그 당시 암몬 군대와 대항해서 그들을 이끌어 줄 지도자들을 그들은 찾고 있었습니다. That were gathering against them. 이 암몬 군대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저들 암몬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찾고 있었겠죠.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The Statler Brothers의 찬양입니다.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우리말 제목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입니다.

0: class. Please bless these many new unions as they are forming. Father, thank you for giving us the opportunity to celebrate Children's Day and Parents' Day in South Korea. Thank you that this country would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children and parents enough to set aside a day just for them. Please bless the many parents and children of this country. Please help the children to grow up, to believe in you and serve you. Please give their parents wisdom in raising these children.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1: 지금부터 오늘 기도를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0: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allowing us.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허락해 주시니 to see your amazing long-suffering attitude toward the people of Israel.
1: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우신 오래 참는 이런 태도를 우리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that you kept sending them judges and deliverers.
1: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주셨고
0: and deliverers,
1: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0: Even as they kept turning their backs on you.
1: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신을 했을 때에도
0: Thank you for forgiving them over and over again.
1: 이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that you discipline us.
1: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니
0: Because you love us.
1: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0: Thank you for promising to never give us more than we can bear.
1: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은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0: Thank you for the beautiful weather.
1: 요즘 날씨가 참 좋은데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0: That we get to enjoy every year.
1: 매년 우리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계절.
0: Thank you for the many weddings that are happening all around us.
1: 요즘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또 정말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0: Please bless these many new unions as they are forming.
1: 이들이 정말 남녀가 합하여서 연합하여서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 이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0: Father, thank you for giving us the opportunity.
1: 또한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0: To celebrate Children's Day and Parents' Day in South Korea.
1: 이 대한민국에서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이렇게 우리가 셀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that this country would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children and parents enough to set aside a day just for them.
1: 또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에서 정말로 어린이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부모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루를 따로 떼어내서 우리가 쉬고 즐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베풀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0: Please bless the many parents and children of this country.
1: 이 나라의 정말 부모들 그리고 또한 어린이들 자녀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0: Please help the children to grow up. To believe in you and serve you.
1: 이 어린이들을 하나님 도우시사 그들이 자라서 하나님.
0: Thank you everyone for joining us for this broadcast. Please let us know how you like the show.
1: 네, 여러분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치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 즉 장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8장 15절과 16절에 등장하는 이름 하나씩 골랐습니다. 우리말 이름은 넵도아,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뭐 이름이 이상하죠? 먼저 넵도아부터 영어로 발음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PH가 있습니다. 그래서 넵도아, 넵도아, T예요, T, T-O, 넵도아. 한 번 더요, 넵도아. 넵도아를 넵도아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골짜기는 Valley고 흰놈은 히남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잘 듣고 따라해 보시면 The Valley of Ben Hinnom. 한 번 더요. 조금 길죠? The Valley of Ben Hinnom. 한 번만 더 해볼까요? The Valley of Ben Hinnom.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익숙지 않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발음을 잘 못하면 이렇게도 맞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 방송할 때마다 두 개씩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Well, please join us next week as we will learn about the story of Jephthah. 네, 다음 주 성경 공부에서는 입다사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무거동교회 유성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거동교회를 다니고 있는 유성기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다름이 아니고요. 혹시 예수를 믿어보셨는지 혹은 교회를 다녀보셨는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잠히 주변을 살펴보면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람이든지 전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져야 있는 것은 꼭 아니죠. 가령 핸드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은 전파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죠.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이 전파를 통해서 자료가 전송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비게이션도 위성의 GPS 전파를 통해서 연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없고 미처 다 알 수 없고 심지어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엄마 뱃속에서의 태생 그리고 또 일생 그리고 또 일생이 끝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의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이 태생과 일생과 영생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전파가 눈에 안 보이고 공기가 눈에 안 보이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시는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핸드폰을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있듯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반드시 만든 사람이나 만든 공장이 있듯이 이 세상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구름 그리고 별, 달, 해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눈으로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믿어보면 아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꼭 전달되지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보고 또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의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파스칼

경찰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게임이 놀이나는 그런 학문을 가르쳤어요. 이 학문을 가르칠 때에 천국과 지옥을 비유해서 가르쳤거든요. 재밌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냐면 두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제한 후에 한 사람은 천국을 믿고 한 사람은 천국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 천국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은 천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박이 났겠죠. 그런데 천국이 있는데 없다라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했겠죠. 반대로 천국이 실제로 없는데 천국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갔어요. 근데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확인을 보니까 천국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전이겠죠. 그리고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본전이잖아요. 우리가 늘 언제나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의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에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취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면 간단해요.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보게 되면 대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을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네, 맞아요. 사람이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50%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게임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이길 확률, 우리의 이익을 취득할 확률이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죽어서 영혼의 세계 가서 천국이 없거나 지옥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면 큰일 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은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죠. 영생이 없어요. 혹시 보셨어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꼭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믿을 거야 오늘 시간 결단하시면 여러분 마치 보험에 들어서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요 길면 80, 90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36%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이 3분의 1의 확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위해서 실손보험을 들죠. 그런데 생명보험이나 암보험이나 이런 것 자칫 우리가 타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늦게 병을 발견하거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 때문에 혹시나 실수로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좋은 보험 상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국보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보험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보험을 넣어도 못 타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보험은 천국보험인데 천국에 가서 타먹는 거예요. 이 천국보험은요 나이도 그리고 남녀도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진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공짜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나 어디에서나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 마음속에 사인만 하면 그 즉시로 발휘가 돼요. 여러분 천국보험에 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천국보험에 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믿으면서 그렇게 보험에 들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죽을 확률이 100%인데 우리가 아까 파스칼의 게임 이론처럼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만져지는다고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고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천국보험에 드셔보시는 거 어떠실까? 천국보험에 드는 그런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러분의 마음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면 돼요. 지금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도 두 손을 상호 오시고 마음에 전혀 부담 없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그러면 천국 보험에 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천국이 여러분에게 100% 보장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편하지 않는 죄들을 지어가면서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내 삶에 거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기도 잘 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모셨다면 이제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겠죠?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혹시나 왕궁에 살거나 아니면 사람이 적절한 곳에서 살게 되면 그곳에 맞는 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이때까지의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라, 섬겨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 신앙생활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이 다음에 다시 만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데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 010-3138-587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울주군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울주군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대1 멘토링과 심층 상담, 진로 탐색을 비롯해 AI 활용 및 금융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현재 단기와 중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 중이며 이수 후에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나 일경험 지원 등 다양한 후속 사업과 연계하고 취업 시에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609-2028번, 010-7609-20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울산 미랄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에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장애인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 지원사를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 모집은 활동 지원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1-9387번, 지역번호 052-251-93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임마누엘 기사선교회에서 신규 회원을 모집합니다.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건전한 교

0: 회를 섬기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25-8359번 010-8225-835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에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오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울산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이 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은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어야 됩니다.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경

영어를 경외한다 할 때, 이 경외는 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레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 이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공경하기도 하지만 또그 사랑으로 인하여 두려움도 있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가정은 다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삶 가운데 적응하며 사는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가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과 도를 쫓아 행하며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오늘 가족 공감 예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누릴 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들을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 말씀의 복이 나의 가정의 복, 우리 가정의 복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고 이 복을 누려 나아가는 귀한 우리 울산지엘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수고한 일에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수고하는 일에 형통한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 형통,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복이 있는데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나 복되고 형통하다 그래도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토브라는 단어를요 본문에서는 형통이라고 번역했는데 일반적으로 토브라는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으셨더라 할 때 이 토브를 씁니다. 토브라는 단어를 형통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야기를요 형통이라고 번역했을 때는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만족하고 기쁘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그 가정이 복되고 형통한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행복하고 기쁜 가정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행복한 가정,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얼굴에 미소가 띄는 가정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행복하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구체적인 예한 가지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냐면 불로소득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득이 자꾸 쌓여가고 그러면 복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요, 그복 아닙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타락합니다. 기쁨을 몰라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로소득 일확천금은 복이 아니고요,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8편 바로 앞에 있는 127편에도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1절, 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을 주님 제게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시편 127편에서는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집을 세우면 집이 잘 세워되고 성을 지키면 성이 잘 지켜지게 되고 가정을 지키면 가정이 복된 은혜를 누린다. 손이 수고한 대로 누리는 복이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가정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도록 그것이 바로 형통이고요. 그게 복되다라는데 우리 울산지엘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그 일터에서 내가 손과 발로 열심히 일했더니 주님께서 그 결과를 내게 정확하게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울산지엘교회 하나님의 귀한 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요, 부부가 행복한 복을 누린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요. 오늘 3절 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울산지엘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 3절 전반절에 있는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아내를 보는 남편의 마음이 결실한 포도나무를 보는 농부의 마음 같다, 이런 뜻이에요. 남편을 보는 아내의 마음이 결실한 포도나무를 보는, 포도송이를 보고 있는 농부의 마음 같다라는 거예요. 1년 농사를 지고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으면 그거 보고 마음이 어때요? 흐뭇하지요? 기쁘지요? 여러분, 내가 농사 안 지어도요, 포도밭에 가서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 보면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냥 그것만 해도 행복하지요? 젊어서 결혼할 때는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무조건 좋다 그러다가 나이가 점점 들고 살만해지니까 배우자에게 권태를 느끼면서 다른 이성의 눈을 돌리는 것,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실제로 삶 가운데 행하고 살아요. 이거는요, 위험한 일입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불행해지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어떤가? 그 도에 행하는 그리스도의 가정은 부부가 살수록 정이 깊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1년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메어 있는 것을 보면서 뿌듯하고 행복한 그런 모습으로 배우자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볼 때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보기 때문에 부부가 살아갈수록 정이 더 깊어지고 사랑이 더 진해지고 보면서 마음이 푸근해지고 훈훈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주 안에서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거든요. 마음이 자꾸 다른 데 가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부가 손잡고 하나님을 영이 경외하면 서로를 보면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삶을 천국 갈 때까지 누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울산지엘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서로의 배우자를 보면서 정이 깊어지는 그런 은혜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자식이 잘 되는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있겠습니까? 천만금을 주고도요, 내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를 내게 주어도요, 내 생명을 주어야 된다 그러면 그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있겠습니다. 그게 뭐죠? 자식의 자식. 자식. 자식이 아프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 부모 마음이거든요. 자식이 죽을 병 걸렸으면요, 차라리 내가

0: 죽어야 되는데 왜 우리 아이가 죽냐고 통곡을 한다니까요. 그때만에 하나님 오셔서 그래 네가 대신 죽어라 하면 여기서 아니 하나님 말 잘못했는데 이럴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런데 조금 생각해보니 그거 아닌 것 같아. 이런 부모 있습니까? 없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거예요. 그럼 부모는요. 자식이 잘 되는 것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식이 품 안의 자식이라고 내 뜻대로만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뜻대로 첫 번째 안 되고요. 두 번째는요. 내 뜻대로 돼도 그 자식 잘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되면 잘 될 것 같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그랬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다라는 건요. 부모와 사이가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느 자식도 부모와 사이가 나쁘기 원한 자식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하고 사이가 나쁘기를 원하는 부모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습니까? 좋으면요 큰 복입니다. 근데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몇 달, 몇 년씩 얼굴 한번 안 보고 지내는 부모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혹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럼 물론 그 시작이 발단이 나와 그 자녀의 문제인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한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이게 뭐예요? 너무 좋은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손도손 말과 마음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가 서로 오손도손 행복한 것 그게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의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부모 자녀들은 그런 사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부모 자녀 관계가 이런 은혜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가 이런 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다음 부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단순하게 부모 자녀 관계에 좋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뛰어나고 인정받고 필요한 존재로 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감람나무는 아주 쓸모가 많은 나무입니다.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식용으로 쓰기도 하고요. 약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전에서 사용하고 사람들의 삶에도 사용하고 몸이 아픈 사람에게도 사용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사용되어지는 귀한 열매가 감람나무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린 감람나무 같이 된다. 하나님 앞에 귀히 사용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자녀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 1등 하겠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귀한 자녀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귀하고 꼭 필요한 존재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자녀들의 이 모습이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누리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는 복을 누리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겠습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기에 이 복이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신정로에 위치한 울산 제1교회 김성수 목사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76-4010번 울산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의성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허소린입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긁히거나 살짝 베인 상처를 방치해 두었다가 상처 부위가 감염되어 심각한 사태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상처를 치명상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요. 처음 다쳤을 때 깨끗이 소독하고 밴드를 붙일 만한 짬을 낸다면 낫는데 걸리는 시간과 수고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려면 매일 사소한 죄에 대해 이와 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죄를 알아차렸을 때 곧바로 고백하지 않고 무시해야 하면 조금씩 곪아서 더큰 문제와 중독과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사소한 죄가 큰 문제로 발전하게 방치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깨끗게 하시는 은혜와 치유하시는 그 사랑을 구하세요.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에 치유와 회복이 있길 소망하며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상현님의 상처를 품은 치유자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월드비전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항상 기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수세기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는지 아는가? 그 비결은 바로 호흡 기도이다. 한 호흡에 다음처럼 간단한 문장 하나를 예수님께 말하는 거다. 주님을 의지할게요. 주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도와주세요. 다음과 같이 짧은 성경 구절 하나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제 힘이십니다. 절 떠나지 않으심을 믿어요. 이런 말씀이 마음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최대한 자주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듣기 원하신다. 이 사실을 떠오르게 해주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메모지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써서 붙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음악가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매일 음계를 연습하는 것처럼 틈만 나면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하라. 그러면 오래지 않아 항상 기도하는 경지에 오르게 될 것이다. 항상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

이번에는 찬송세곡 연예 함께합니다. 국립합창단의 구주여 크신 이내를, 제프 넬슨의 Secret Place,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Favorite Hymns의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 함께 할게요.

내 주님을 숨쉬듯 생각하는 것,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이 곧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주님과 점점 더 많은 대화를 할수 있겠지요.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주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네,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나의 생각을 주님께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도 주님은 들으실 것입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꿈이 있는 자유에 주는 나의 찬송 전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 샬롬,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영나입니다. 사람의 진가를 알려면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을 때보다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버리고 어떤 사람은 걱정과 염려로 밤을 세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역경을 딛고 용기 있게 일어나 다시금 더 값진 발걸음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은 전자와 후자 중 어떤 사람에 속하시나요? 역경이 다가올 때 우리는 역경에 지지 말고요. 역경을 딛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은 우선 말이 적어진다고 해요. 조용해집니다.

0: 자녀에게 바른 믿음을 전해야 하는데 네. 초점을 두고 오늘 이 찬양을 선곡했습니다.
1: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수님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교회에서 뛰노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랬을 수도 있어요.
1: 네. 네. 이제 더 이상 어떤 이 다른 어떤 종교의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는 아이가 아니라
0: 그렇죠.
1: 하나님 품에서 키우는 아이의 모습을
0: 맞아요.
1: 보면서 정말 행복하셨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쉬운 클래식 찬송가로 시작할 텐데요. 새 찬송가 578장 언제나 바라봐도 함께 듣고 오늘도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네,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쉬운 클래식 함께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새 찬송가 578장 언제나 바라봐도 라는 찬송가로 시작을 했는데요. 교수님,
1: 네,
0: 오늘은 어떤 곡으로 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까요?
1: 여러분께 곡을 한 곡 들려드릴 텐데 두보르작이라는 작곡가를 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0: 너무 유명하죠.
1: 그렇죠. 네. 두보르작의 대표곡이라고 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0: 그 지난주에 네. 함께 네. 다뤘었던 곡 중에 네. 달빛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은
1: 그건
0: 아닌가요?
1: 이제 드뷔시의 드뷔시. 곡이고요. 그래도 첫 글자가 맞아요.
0: 감사해요, 교수님.
1: 정말 이렇게 생각해서 다 연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한 걸음 나아가는 쉬운 클래식의 발전 네. 상황이라고 전해드리면서
0: 네.
1: 드보르작은 유모레스크라는 곡으로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0: 때문에 헷갈리셨을 수 있어요, 진짜. 네. 오늘은 드보르작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라는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릴 거예요. 가곡집이고요. 집시 노래라는 그 어떤 모음곡 중에서 네 번째 곡인데, 피디님 그 드보르작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혹시 가능할까요?
1: 공부했습니다.
0: 아,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1: 오스트리아 사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0: 네, 살짝 비껴갔습니다. 체코 분이세요.
1: 체코 분이요? 네. 다시 해도 될까요?
0: 그래도 됩니다.
1: 네. 다시 물어봐 주시면
0: 네.
1: 안 될까요?
0: 네, 체코 분이시고. 조금 민족적인 색상을 많이 띄고 있다 그런 작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드보르작이 제가 드보르작 나올 때마다 여러분한테 그래도 한 번씩 언급해드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취미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기차 구경하기. 기차를 탐구하기. 네. 어느 기차가 언제 들어오는지 알고 있기. 그래서 제자들이 레슨을 받다가도 선생님이 갑자기 뛰쳐나가세요. 지금 어느 기차가 들어올 때야. 네. 정말 그럴 만큼 기차를 너무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좋아하는 것은 반드시 어딘가에 반영이 되죠. 네. 작곡가니까 곡에 반영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유모레스크를 설명드릴 때 딴따단 따단 따단 따 요 리듬이 기차 칙칙 폭 폭으로 연결을 지으셔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드보르작의 작품은 조금 서정적인 곡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노래를 배웠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드보르작이 작곡한 곡으로 여러분들이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누군가의 어버이기도 하시겠지만 또 우리의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드보르작의 곡 한 곡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네. 오늘 첫 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드보르작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함께 네. 듣고 왔습니다. 음성이 참 아름다운 그런
1: 그렇죠.
0: 곡이었어요.
1: 네. 우리가 이제 거의 뭐 다들 부모님들 뵙고 이번 주는 다 바쁘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무언가 어릴 때 일들을 상상해 보면 또 어머니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서정적으로 담길 수 있다라고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는 너무나 익숙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준비했는데 여기에서는 연주자를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이작 펄만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이고요. 이분은 소아마비가 있으셔가지고 늘 앉아서 연주를 하세요. 그러면 무대에 등장할 때부터 휠체어를 타고 나오시거나 목발을 짚고 나오시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뭐랄까요? 무언가의 이질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시선을 가져야지 하고 결심하고 보기 이전에 이미 연주자가 굉장히 평화롭고 그 무대를 즐기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작 펄만이라는 그런 연주자의 연주를 한번 보시면 마음에 확 와닿으실 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평안한 연주를 할 수 있고 기쁨이 넘쳐 보이는 소아마비 연주자가 있기까지 그 뒤에는 가족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정말 가족만이 해줄 수 있는 일, 어떤 슬픔도 어떤 고통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정점에 우리가 있지 않나를 한번 되새기시면서 이작 펄만의 사랑의 인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0: 어쩌면 이 연주자가 이 사랑의 인사를 보내는 건 가족일 수도 있겠다.
1: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0: 설명을 네. 들으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향한 또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1: 그렇죠.
0: 그런 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엘가 사랑의 인사 이작 펄만의 연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네, 가정의 달에 함께하는 사랑의 인사. 네, 이작팔만의 연주로 함께 하셨는데,
1: 네.
0: 교수님께서 앞서도 들려주신 그 이야기 때문인지,
1: 네.
0: 네, 뭔가 정말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 같다. 그런 감상을 하게
1: 네.
0: 됩니다.
1: 이작팔만에게서는 결핍을 대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틀려도 괜찮다라고 하신대요.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거죠.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나도 바꿔야 되겠다. 틀려도 괜찮다를 해볼까라고 잠시 생각을 한번
0: 위로가
1: 해봤습니다.
0: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많이 틀려서 오늘 쉬운 클래식이 아니라 어려운 클래식, 저에게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1: 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곡은 사실 제목은 조금, 그 하은 PD님 제목은 조금
0: 제가 좀
1: 무섭죠.
0: 놀랐어요. 네. 볼컴의 이제 우아한
1: 그렇죠.
0: 유령이다라는
1: 여러분, 제목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 곡을 항상 소개를 잘못 시켜드렸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 또 펼쳐질 많은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볼컴이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쓴 곡인데, 무턱대고 그저 슬픈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정말 본인만의 어떤 느낌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여기 연주자가 굉장히 연주를 정적으로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느껴지는 그 정갈함이 남다른 그런 연주입니다. 제가 느낄 때는 자유가 있는 슬픔, 무언가 차분하지만 그냥 슬프지만은 않다. 추억을 회상한다. 이 정도의 느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사랑하는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쓴 곡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목도 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혼이다라고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 조금 더 맞춰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도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오늘 이 곡을 끝으로 좀 인사를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교수님. 끝인사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교회에서 네팔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은 부드럽습니다.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네팔산에 비해서. 그래서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죽겠다 할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살만하다 할 때가 아니라 죽겠다 할 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길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나를 내려놓고, 아이의 변화에 또 나를 내려놓고, 그 아이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변주곡 속에서 또 나를 내려놓고, 변주곡 같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테마는 살아있지만 계속 변형하는 그 본질을 찾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체험을 제가
0: 아멘.
1: 많이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곡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차분함이 깃들기를, 그리고 수많은 생각들이 조금씩 정리되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보다도 크게 미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오늘 끝곡이 이 볼컴의 곡이라는 것도 참 의미가 있네요. 사랑했던 나의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만든 그런 곡이다라고 하셨는데, 끝으로 이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어버이날을 기념하면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사실 유한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날이 되었을 때 정말 쑥스럽지만, 그래도 이 유한한 날 중에 한날 정도는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리 교수님께도 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1: 저도
0: 싶습니다.
1: 감사드립니다.
0: 네, 오늘 볼컴의 곡을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 010-3138-587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울주군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울주군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대1 멘토링과 심층 상담, 진로 탐색을 비롯해 AI 활용 및 금융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현재 단기와 중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 중이며 이수 후에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나 일경험 지원 등 다양한 후속 사업과 연계하고 취업 시에는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609-2028번, 010-7609-20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울산 미랄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에서 활동 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장애인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 지원사를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 모집은 활동 지원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1-9387번, 지역번호 052-251-93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임마누엘 기사선교회에서 신규 회원을 모집합니다.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25-8359번, 010-8225-835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소망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무거동교회 유성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거동교회를 다니고 있는 유성기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다름이 아니고요. 혹시 예수를 믿어보셨는지 혹은 교회를 다녀보셨는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잠히 주변을 살펴보면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람이든지 전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져야 있는 것은 꼭 아니죠. 가령 핸드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은 전파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죠.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이 전파를 통해서 자료가 전송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비게이션도 위성에

GPS 전파를 통해서 연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없고 미처 다 알 수 없고 심지어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엄마 뱃속에서의 태생, 그리고 또 일생, 그리고 또 일생이 끝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의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이 태생과 일생과 영생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전파가 눈에 안 보이고 공기가 눈에 안 보이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시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핸드폰을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있듯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반드시 만든 사람이나 만든 공장이 있듯이 이 세상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구름 그리고 별, 달, 해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눈으로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믿어보면 아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꼭 전달되지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보고 또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의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파스칼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게임이 놀이나는 그런 학문을 가르쳤어요. 이 학문을 가르칠 때에 천국과 지옥을 비유해서 가르쳤거든요. 재밌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냐면 두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 라고 그렇게 전제한 후에 한 사람은 천국을 믿고 한 사람은 천국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 천국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은 천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박이 났겠죠. 그런데 천국이 있는데 없다라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했겠죠. 반대로 천국이 실제로 없는데 천국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갔어요. 근데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확인을 보니까 천국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전이겠죠. 그리고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본전이잖아요. 우리가 늘 언제나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의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에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취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면 간단해요.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보게 되면 대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을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네 맞아요. 사람이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50%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게임 이론으로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이길 확률, 우리의 이익을 취득할 확률이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죽어서 영혼의 세계 가서 천국이 없거나 지옥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면 큰일 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은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죠. 영생이 없어요. 혹시 보셨어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꼭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믿을 거야 오늘 시간 결단하시면 여러분 마치 보험에 들어서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요 길면 80, 90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36%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이 3분의 1의 확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위해서 실손보험을 들죠. 그런데 생명보험이나 암보험이나 이런 것 자칫 우리가 타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늦게 병을 발견하거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 때문에 혹시나 실수로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좋은 보험 상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천국보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보험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보험을 넣어도 못 타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보험은 천국보험인데 천국에 가서 타먹는 거예요. 이 천국보험은요 나이도 그리고 남녀도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진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공짜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나 어디에서나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 마음속에 사인만 하면 그 즉시로 발휘가 돼요. 여러분 천국보험에 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천국보험에 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믿으면서 그렇게 보험에 들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죽을 확률이 100%인데 우리가 아까 파스칼의 게임 이론처럼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만져진다고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고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천국보험에 드셔보시는 거 어떠실까? 천국보험에 드는 그런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러분의 마음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면 돼요. 지금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도 두 손을 상호 오시고 마음에 전혀 부담 없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그러면 천국 보험에 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천국이 여러분에게 100% 보장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편하지 않는 죄들을 지어가면서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내 삶에 거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기도 잘 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모셨다면 이제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겠죠?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혹시나 왕궁에 살거나 아니면 사람이 적절한 곳에서 살게 되면 그곳에 맞는 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이때까지의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라, 섬겨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 신앙생활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이 다음에 다시 만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데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주 이 시간 성경을 꿀잼으로 배우는 시간 라디오 성경 공부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행복하고 좋은 날, 이 날에 오늘도 성경을 재미있게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오늘 말씀의 본문과 제목은 어떻게 될까요?
1: 예,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0: 제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 본문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 아멘. 예,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오직 은혜인데요. 이전에 같이 공부했었던 내용들,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0: 네, 그랬죠.
1: 그리고 오늘은 오직 은혜입니다.
0: 네.
1: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임팩트 있는 그런 단어들을 이야기할 때 사랑,
0: 그렇죠,
1: 은혜,
0: 빠질 수 없는
1: 믿음,
0: 단어들이죠.
1: 네. 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그중에서 물론 사랑에 포함된 것이지만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0: 목사님께서요? 목사님은 어떤 단어를 약간 차별적으로 사랑하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1: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는 게 저랑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 은혜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무엇인가를 받을 자격, 가치, 어떤 행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 싹, 대가라고 하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0: 네네.
1: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거기에 만약에 내 조건을 만약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면 저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0: 저는 일단 통과가 어렵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됩니다. 저는
1: 은혜로 구원.

0: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네 실력으로 그 구원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는
1: 그것도 안 됩니다.
0: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1: 저는 그
0: 합니다.
1: 구원도 못 지킵니다. 확실한 건.
0: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만 되냐? 사실 이 속에 왜 은혜여야만 되는지 답이 들어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10절에

0: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조차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코가 석자지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는 것이죠. 내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전제인데
1: 네.
0: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내 실력,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1: 그렇죠.
0: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1: 아멘.
0: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개념도 이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왜 구원 안 하셨습니까? 혹은 내가 이래서 구원했죠? 라고 하는 자기의 자격과 조건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만약에 PD님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 라고 하시면 뭐라고 하실래요?
1: 얼른 엎드려서 빌어야죠. 일단 너무 죄송하고요. 일단 무조건 빌어야죠.
0: 일단 인정하시는군요.
1: 아, 그렇죠. 인정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0: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1: 아멘. 제발.
0: 성경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을 안 해요.
1: 아...
0: 일을 간다고 돼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슬퍼서 울고 통곡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 왜 못 들어가냐. 사실은 이 표현이 일을 간다는 거거든요.
1: 네.
0: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사실 저는 예수님께서 너 아니다. 음부로 나를 떠나라
1: 가라.
0: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맞습니다. 저는 안 되는 노입니다. 저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진짜 없습니다. 그 은혜 받아놓고도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슬퍼하면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죄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네.
0: 어떻게 보면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알지 못하면 내가 나의 의의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게 돼 있는데 진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 앞에 내 거를 하나도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1: 아멘.
0: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시간에 같이 좀 이야기 나눌 것은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은혜의 범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까지 계속 이야기했지만 죄인 된 우리를 그 어떤 구원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 맞습니다.
1: 네.
0: 하지만 과연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인가? 사실은 구원만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죠. 인간의 존재, 인간이 실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아멘.
0: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이야기가 구약의 창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티끌, 먼지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흙으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는 티끌, 먼지.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고 생명도 없는
1: 맞아요.
0: 그 어떠한 것도 사실은 내세울 게 없는 그것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아멘.
0: 그것을 알든 알지 못하든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신자를 다 넘어서서요. 실제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늘 공짜로 먹고 마시지만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산물이 아니

0: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서 기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시지 않았다면 그건 이제 구원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반 은총의 영역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존재 자체도 있을 수 없고 생존해서 살아있을 수도 없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뇌졸증 같은 거 해서 넘어지면 가장 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심정지가 왔다. 숨을 쉬지 않으면 공기가 우리의 뇌에 공급되지 않으면 단 몇 분만이라도 공급이 안 되면 금방 우리는 뇌사 상태로 빠지고 그렇죠. 죽어버리거든요.
1: 네.
0: 근데 우리는 몇 분이 아니라 1년 365일 이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지 못합니다.
1: 그렇죠.
0: 근데 이 은혜가 지속되면 반복되면 그게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게 이 인간 죄인의 큰 습성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당연한 것처럼.
0: 호의를 반복하면
1: 권리가 되는 것.
0: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죄에 대한 규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교회 공동체에서나 성도들에게나 혹은 신불자, 불신자 상관없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 헌신, 봉사, 섬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긴다 그러면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 너가 손해보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헌신과 섬김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아멘.
0: 그 은혜가 없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섬기지 못해요.
1: 맞아요.
0: 근데 그 은혜가 있으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족한 게 많은데도 섬기거든요.
1: 맞아요, 정말.
0: 근데 그게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아멘.
0: 헌신한다. 내게 헌신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1: 아멘.
0: 그래서 제가 헌신한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을 다윗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전쟁을 치르고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박탈시키죠.
1: 네.
0: 네 아들 때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너는 불가하다. 이게 신학적 역사적으로 본다면 다윗 때까지를 정복 전쟁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복 전쟁이 완성되고 나서 살렘 왕 샬롬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평화 시대가 들어오면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온전한 모든 세상을 평정했을 때 제국의 왕이 자신의 이제 왕궁을 새롭게 건축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거든요.
1: 네.
0: 그래서 다윗 때까지를 피를 묻혔다라고 하는 정복 전쟁의 시간표였고 그것이 완성되고 난 이후 솔로몬이 등극했을 때에는 이제 평화의 시대, 샬롬의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평천화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평화가 왔다, 전쟁은 끝이다라는 의미에서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게 되는데 솔로몬은 사실 숟가락만 얹었지 그 모든 성전 지을 수 있는 것을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 주님께서 성전에 지을 모든 제목들을 모든 것들을 다 헌금하고 나서 한 고백이거든요. 역대상 29장 14절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헌신

0: 하는 사람이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나의 의, 나의 행위가 잘난 것이 아니구나.
1: 아멘.
0: 이게 안 되면 교회에서 실컷 봉사하고 실컷 섬기고도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교만한 그런 눈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섬겼으면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아직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못 섬긴다. 이렇게 판단이 설 건데, 내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만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해? 헌신 실컷 하고도 어떻게 보면 시험에 빠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죠.
1: 오늘 약간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은데, 저 오늘 좀 그런 생각 좀 했었거든요. 실제로 말도 했어요. 너희 뭐 하냐? 라고. 아, 근데 참, 맞아요. 은혜로 했다라는 것이 내가 온전히 인정하는 고백이라면, 당연히 반응은 상대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것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냥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남한테 초점이 돌려진다는 것 자체가 나의 의로 누군가를 재단하는 거잖아요. 아, 갑자기 깊이 반성이 되네요.
0: 그래서 실컷 어떻게 보면 헌신하고
1: 네.
0: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로
1: 아.
0: 말미암아서 또 무너지게 되고, 이런 경우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1: 네.
0: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할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 생각을 가질 때 다른 형제들, 지체들을 쳐다볼 때에도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오히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앞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구원만이 은혜가 아니다.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것, 우리가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꼭 그렇게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곡 듣고 돌아와서요. 이후에 이야기 나눌 텐데요. 목사님,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0: 이 은혜라는 관점에서 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네. 찬양 한곡 듣고 돌아와서 이후 이야기 계속해서 나눕니다.

0: 감사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가장 단순한 표현, 그리고 가장 명징한 표현이 감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 이 곡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후의 시간에는 우리가 죄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셨어요. 목사님 계속해서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은혜의 관점에서 죄를 생각해 본다면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무시하는 것이 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받은 그 엄청난 은혜, 사실 그거를 망각을 한 거죠.
0: 네.
1: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다 망각하고, 오히려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것 하나, 사실 가벼운 명령인데, 그것 하나 가지고 불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은혜를 다 놓쳐버린 거죠. 사실 우리에게 만약 아담과 같은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줬다면 참 감사하고 좋을 건데,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0: 저를 에덴에 좀 내려다 주시지.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담만큼도 받을 자신이 좀 없어요. 그렇기는 해요. 그러나 에덴에 저를 좀 놔둬주시지라는 생각은 종종 합니다.
1: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받더라도 그거 먹지 말라, 창조주가 명령한 그 명령 하나를 곱깝게 여기는 게 이제 은혜를 망각한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교회에 대한 헌신도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해야지,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무슨 대가를 바라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거나 내 의의를 쌓는다면 그 열심히 헌신한 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죄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에서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0: 네.
1: 사실 헌신할 땐다 순수하게 했는데.
0: 맞아요. 그 순간은 순수하죠. 그리고 마음에 동기도 하나님 주시고.
1: 근데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게나 중심적인 것, 그거 이기심, 그리고
0: 맞아요.
1: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 이게 이제
0: 주인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1: 죄성이거든요.
0: 있는 것.
1: 네. 그래서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잠재의식, 무의식 아주 깊은 곳에는 나라는 것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 알아주기를 원해서 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섭섭한, 섭섭막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섭섭한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내가 힘, 여력이 안 돼서 하고 싶은 헌신을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런 좀 능력 있고 섬기는 사람이 나와서 섬겨주면 좋잖아요.
0: 네.
1: 그럼 처음엔 다 감사하다고 하거든요. 아, 안 그래도 우리 교회 저거 할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 저런
0: 사람을
1: 집사님을
0: 보내주셨다.
1: 보내주셨네.
0: 네.
1: 저분이 섬기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모른다.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한 달, 두 달, 세달 지나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너무 귀하다, 좋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하네, 눌리기 시작하고,

0: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별로 그런 생각도 없는데 자기가 저거 한다고 나한테 뻐기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1: 아.
0: 그러니까 이게 헌신하는 사람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헌신 안 하는 사람도 혹은 못 하는 사람도 이게 쌓이다 보면.
1: 야, 이게 참 인간의 연약함이란 게, 그리고 인간의 완악함이란 게. 네.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기가 막히게 듣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도 있다는 거.
0: 그렇죠.
1: 네.
0: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1: 네.
0: 저는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진짜로 헌신하고 뭐 가족도 어떻게 보면 둘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선교, 대학 청년 이렇게 막 헌신하셔서 평소 때부터 존경을 했는데 근데 그 오랜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고백을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어느 순간에 튀어나오더라고요.
1: 사실 근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가 잘 안 돼요.
0: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1: 왜냐면 우리도 그런 순간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0: 그렇죠.
1: 네.
0: 결국에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인도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이걸 계속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겸손하고 낮아지고 많은 것을 행하고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절대 교만하거나 다른 사람을 누르거나 상처를 주지 않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좀 약간 너무한 거 아니야? 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누가복음 17장 7절에 보면 이전에 있었던 그 유대 그 로마 그레코 로망 시대에 주인과 노예,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거든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고 말할 자가 있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이 있는데 노예가 있는데 주인이 야, 너 하루 종일 밭에서 고생했구나. 내가 저녁 차려줄 거니까 기다려봐. 이러는 주인이 있냔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사회죠. 노예를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1: 네네.
0: 도리어 그 힘들고 지치게 밭일하고 떼학볕에서 일하고 온 그 종에게 야, 배고파 죽겠어. 빨리 밥해. 그리고 나 다 먹고 나서 너는 찌끄레기 먹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냐. 그 주인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사실은 좀 아, 주님 이거 너무 우리 어떻게 보면 노예같이 생각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유대사회에 있었던 로마사회에 있었던 주인처럼
1: 네.
0: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을 다룰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 안 한다고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되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면류관까지 씌워주시거든요. 근데 진짜로 제자된 자, 성도된 자들의 중심은 어때야 되냐? 이걸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고
1: 네.
0: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종입니다. 라고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아는 자들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면류관 씌워주시지만 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는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많은 일을 행할 때에 오히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항상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에 그리고 맞아요. 죄에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 저는 확연히 무너...

0: 이어집니다.
1: 그리고 마지막 은혜에 대해서 잘못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은혜를 잘못 깨달으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0: 율법주의요?
1: 네, 율법주의는 은혜에 기대는 게 아니고 내 행위에 기대는 거죠.
0: 그렇죠. 누군가를 재단하고 막 이런다는 것 자체가.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자신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은혜로 보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봅니다.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은 은혜로 복음으로 봐주지만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상당히 율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막 힘 빠지고 옥죄고
0: 자기가 자기한테 제일 가혹한 사람들이 또 신앙인 중에 꽤 많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게 자기 성찰이 뛰어나신 거구나. 그리고 저런 의식은 나도 어느 정도는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게 이제 조금 지나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강팍하게 봐주시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네. 안타까움이 들 때가 많습니다.
1: 그게 사실은 좀 지나치게 되고 지속적으로 가지게 되면 그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잘해야 되는 것처럼 계속 생각하고 옥죄고 못했을 때 금방 툭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 받았는데도 이렇게 넘어지는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성령을 주신 거군요. 그냥 그렇게 하고 빨리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죽일 놈이다. 계속 나 같은 놈 안 돼.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 그게 길게 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0: 그렇게 되죠.
1: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이 모든 중심이 결국은 그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일이든 은혜를 받는 일이든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든 그 모든 중심이 결국은 하나님 센터가 돼야
1: 네.
0: 사실은 하는 우리도 행복하고 결론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참 사단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을 탁 놓치도록
1: 맞습니다.
0: 시험을 주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는 거죠.
1: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실력 중심으로 본다면 다 그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참 겸손한 것 같지만 아, 나는 이렇게 안 된다 막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게 무너져 있는 게 아, 저 사람은 참 겸손하고 또 자기 자신이 안 되는 걸 잘 성찰하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길어지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계속 가혹하게 본다면 그것은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0: 그렇죠.
1: 자기 자신을 율법의 눈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요. 제단의 기준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1: 네.
0: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보시는데 내가 나를 막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나의 시선과 막 이걸로 예전에 목사님 그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토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은 부분으로 이렇게
1: 그렇죠.
0: 제약이 생겼다라는 것처럼 그걸 너무 지키고 싶으니까 그 바운더리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 막 나를 옥죄는 것 자체도
1: 네.
0: 교만에 근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사실은 그 요즘 학생들이 이제 중간고사 다 치른 것 같은데 시험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시험 성적이 30점, 40점 맞아도 원래 그럴만했어 나는.
0: 아, 60점 나오면 굉장히 기뻐하고.
1: 그렇죠.
0: 네. 아, 제가 예전에 학원 선생을 많이 해봤는데 잘 못하는 친구들은 좀 해피함이 좀 있어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근데 잘하는 학생들은 90점 맞아도 막 망쳤다라고 막 생각을 하거든요.
0: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뭐 목사님도 목사님 저보다 훨씬 공부 잘하셨으니까 좀 어떻게 하셨어요?
1: 저도 이제 뭐 하나 틀리면 막 굉장히 왜 그걸 틀렸을까 막 이거 가지고 하는 거죠.
0: 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네 굉장히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렇게 잘 할 수 있는데 못했을 때 낙심하고 무기력증에 사실은 빠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셀프 이스팀, 자기 자신을 보는 판단 기준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데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밑바닥에 또 깔려 있어야 낙심도 그렇게 심하게 오랫동안 하는 거거든요. 원래부터 내가 죄인인 걸 진짜로 아는 사람은 자책하면서 자기를 옥죄고 누르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왜 못했냐.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0: 사람이 오히려 율법적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누른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로 빠지기 쉽다. 은혜를 놓치면 요거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복음과 은혜로 봐야 되지만 나를 볼 때에도 복음과 은혜로 봐야만 한다.
1: 맞아요. 거기서 또 너무 잘못 가면 약간 미량 같은 영화 미량 같은
0: 맞습니다.
1: 사태가 또 나오긴 하지만,
0: 그래서 두 번째가
1: 네.
0: 율법주의, 이게 이제 첫 번째 오류고, 두 번째가 반법주의, 율법 폐기론적인 사고,
1: 뭐 답일이 없어.
0: 방종주의.
1: 나는 이제 끝났어. 뭐
0: 그렇습니다.
1: 나는 용서받았어.
0: 나 원래 죄인이야.
1: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0: 그렇죠.
1: 뻔뻔하게.
0: 그두 가지가 다 은혜를 못 깨닫는 거죠.
1: 인간의 참이 스윙이 참 어렵습니다.
0: 그래서 성경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러는데,
1: 아멘.
0: 어떻게 보면 중간을 맞춰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은혜의 본질을 놓쳐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1: 맞아요.
0: 그리고 그것은 다 자기중심성인데, 이 반법주의적인 율법 폐기론적인 이런 방종주의 삶도 내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게
1: 내
0: 핵심이거든요.
1: 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고 내
0: 그렇습니다.
1: 맘대로 하나님 사랑을 갖다 끼워 맞추니까 이제
0: 그렇습니다.
1: 반법주의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은 결국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면
0: 아멘.
1: 율법주의도 반법주의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라고
0: 맞습니다.
1: 생각해 봅니다.
0: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첫째로 우리를 모든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한다.
1: 아멘.
0: 두 번째, 하지만 그 매임, 그 매임에서 풀려난 자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 육신을 위해 종노릇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섬기는 종노릇을 하라.
1: 아멘.
0: 자유인이지만 종노릇을 하라 라고 도리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안다면 방종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1: 아멘.
0: 그 기쁨으로,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고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 은혜로 섬기는, 그러면서도 나의 의를 하나도 챙기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참된 신앙의 사람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오늘은 오직 은혜의 얘기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그리고 말씀을 통해 어떤 정확한 지침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 010-3138-587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울주군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울주군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대1 멘토링과 심층 상담, 진로 탐색을 비롯해 AI 활용 및 금융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현재 단기와 중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 중이며 이수 후에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나 일경험 지원 등 다양한 후속 사업과 연계하고 취업 시에

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609-2028번, 010-7609-20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울산 미랄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에서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장애인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지원사를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모집은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1-9387번, 지역번호 052-251-93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임마누엘 기사선교회에서 신규 회원을 모집합니다.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25-8359번, 010-8225-835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혹시 프로야구 좋아하십니까? 지난주 프로야구 KBO에서는 진기록이 하나 있었습니다. 관심 없으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하죠. 작년 우승팀인데 그 팀이 그만 3연속 끝내기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요, 9회까지 점수를 끝을 못 내고 10회 갔는데 이기고 있다가 끝내기 안타로 3번을 연속으로 진 거예요. 3일 내내요. 감독이며 코치며 얼마나 속상했을까. 열심히 했는데요, 점수가 이래요. 4-3, 6-5, 5-4, 3일 연속으로 졌어요. 한 점차 아슬아슬하게 역전패를 당했으니 그 젊은 선수들이요, 하나같이 얼마나 속상하고 낙심했겠어요. 아, 보는데 제가 다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를 읽었는데요, 어머, 그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하던 팬들이요, 다는 아닐 거라고 믿어요. 아주 극히 일부라고 생각해요. 감독과 선수를 얼마나 비난하던지요. 그만둬라, 손으로 야구해야지 발로 하냐, 막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아, 그 젊은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장담컨대요, 작년 우승할 때는요, 우리 팀, 나의 팀 완전 좋아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자 완전 색깔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기사를 읽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팬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손바닥 뒤집듯이 막 좋았다가 하루아침에 욕하는 사람이 되는구나. 감정이입이 되니요, 제가 다 속상하고 제 마음이 다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렇듯 1등만, 승리만 선호하는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평안을 잃게 만듭니다. 늘 낙심하게 만들고요, 하다가 주저하게 되고요, 고빠지게 하고요, 여기 치이고 저기 치며 우리의 마음은요, 금세

때 멍들어져 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깨를 토닥이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흙가슴 눈물을 아시고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귀히 있으셨던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적은이라. 아멘. 적은 것, 세상에서는 보잘것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적은 것을 들어, 눈물을 들어, 연약함을 들어 당신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 속 2인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벌써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의 2인자는 한나예요. 세상의 시각에서는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한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한나를, 한나의 기도를 크고 놀랍고 능력있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나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나눌 때에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한 크고 놀라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름의 뜻은요, 은혜, 은혜로운이란 뜻입니다. 아셨어요? 아셨다고 하세요. 은혜, 은혜로운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은요, 그 이름처럼 은혜롭지만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파란 글씨 보이세요? 한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자식이 없었더라. 요즘 사회에서는 위로받아야 하고요, 건강을 돌볼 일이에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당신은 어땠냐? 당시 사회에서는 이를 개인의 차이로 보지도 않았고 건강의 차이라고, 문제라고 여기지 않으며 그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 없는 것도 속상한데요, 위로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니 이 얼마나 폭력적인 세상입니까? 게다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순,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순서가 이래요. 그런데 후반부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 한나는 이라고 시작하지 않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어떻게 됐죠? 앞에 한나, 분인나 순서였던 게요, 뒤에 순서가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1등이 2등 된 거예요. 앞자리에 앉았는데 뒤로 가라고 내몰린 거예요. 거기 아니라고 가라고 누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서러워요.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게다가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예 대적이라고 하죠, 대적. 그러니까 분인나가 적이 돼버렸어요.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했대요. 또 7절 말씀해요.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하며 격동, 격동, 성나게 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한 번 아니라 만날 때마다 기회가 되는 대로 분인나가 한나를 성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성내게 하는 사람이랑 살아봤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 성나게 하는 사람이랑 목회해봤어요? 저요, 해봤어요. 100명이 설교를 듣는데요, 99명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는데 한 분이 서운하신가 봐요. 설교를 듣는데요, 자세가 달라요. 팔짱을 껴요. 이렇게 봐요. 뭘 하고 얘기하는지 듣겠다는 거예요. 절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멘 안 하리라. 입을 꽉 다물어요. 여러분, 99명의 은혜 받는 사람이 신경 쓰일까요? 한 명의 격동케 하는 사람이 신경 쓰일까요? 그런데요, 한나는요, 만날 때마다, 따라다니며, 일마다, 때마다 격동케 성나게 하는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요, 남편 엘가나, 여러분 남편 엘가나가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할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현손 증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나와요. 이런 사람이요 성경에 딱 한 명이에요. 왜 그렇게 썼을까요? 집안 좋다는 얘기예요. 뼈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아내에게는 위로가 안 됐어요. 이때는 아멘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위로가 안 됐어요. 그리고 관가하지 말아야 할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사장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교회예요. 그리고 목사들이에요. 목사님이에요. 근데 9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석주 곁 의자에 어떻게 있었다고요? 앉아 있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무능한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 돌보고 살피고 불을 떨어뜨리고 기조해주는 목사가 아니라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13절에 한나가 서글픈 마음으로 기도하러 전에 나아갔더니 기껏 목사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 그가 뭐 했다고요?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쫓겨나요. 어떻게 지금 상처받은 마음으로 왔는데 술 먹고 오지 마세요 집사님 한 거라고요. 오해, 동감은커녕 오해하고요,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는 교회와 제사장 목사들. 여러분 지금 한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한나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슬픔, 격동, 아픔, 어두운 존재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요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목사님 어디가 은혜예요? 봤더니 은혜될 게 하나도 없는데 어디가 은혜죠? 여러분 잘 보세요.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읽고 설명할 건데요, 9절을 제가,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서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에 있었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남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했고 여호와 앞에 나가 눈물로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왜 은혜라고 얘기하는지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을 자주 왕왕 만나게 됩니다. 직분 상관없어요. 집사님도 그렇고요, 권사님도 그렇고요, 장로님도 그렇고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지금 앞에 열거된 한나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이유라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을 왕왕 만났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래서 기도 못해요. 목사님 제가 저래서 기도 못합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이 아파서 기도 못하고요. 목사님 제게 지금 마음의 상처가 커서 기도 못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 너무너무 미워서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목사님에게 예배가 무능해서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예배가 안 되고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이분들 꾸짖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가지고서요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게 딱 제 모습이고요 이게 딱 우리 모습이에요. 모든

상황들이요, 기도 못할 상황 때문에 허적이고 있는 것이요, 다 우리들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그때 한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요, 어떤 이에겐 기도 못할 핑계가, 이유가요, 한나에게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된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방금 전에 이 은혜 없을 때는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은혜가 주어진 다음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이래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 기도해야 하고요. 상처가 커서 기도하고요. 누가 미우니 기도하고요. 목사님이 아파 기도하고요. 예배가 제게 은혜가 되지 않으니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기도 못할 상황들이 이유가, 핑계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왜 강한 줄 아세요? 아버지 기도가 왜 강한 줄 아세요? 매일 매순간 기도 못할 상황과 이유를 늘 만나는데요, 어머니는, 아버지는요, 그 모든 상황과 이유를 기도 못할 핑계로 남겨두지 않고 오히려 기도해야 할 이유로 삼고 끊임없이 기도하셨기에 위대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능력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 상황 속에 계시다면, 말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혹 말씀 가운데 기도할 마음을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면 주님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주신 하나님이요, 일하시기 시작하셨고 끝까지 동행하시며 주의 역사를 이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 가사가 이래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상황과 핑계가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을 두려움을 찬송으로 노래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은혜는 기도를 바꿔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10절까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던 한나가 갑자기 11절에서요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서원합니다. 여러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요? 아, 주면 드린대요. 아, 그럴 바엔 왜 달라고 해요? 아, 어떤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바꾸셨죠? 왜 하나님은 어떻게 시선을 바꾸신 거죠?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려면요 당시 시대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 상의 시대 배경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아시죠?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동족끼리 갈등했고요 타락의 극치를 보이고요 제사장들과 교회와 목사

영적인 무기력함 보이고요. 그래서 열매 없는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였어요. 똑같지 않아요, 한나의 삶과? 그런데요, 한나는 처음에 지극히 자신의 결핍, 열매 없음, 슬픔을 놓고 기도했어요. 아마 기도했으면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앞에서 기도하고서 나가면요, 내용은 다 안 들어요. 근데 주구장창 어떻게 기도하시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 나쁜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처음에는요. 달라고, 달라고, 달라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을 한나가 만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녀가 작고 연약한 여인이요, 자신처럼 아파하고 계신, 자신처럼 슬퍼하고 계신, 열매 없음에 슬퍼하고 힘없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드리겠노라고, 없지만 주시면 드리겠노라고, 작지만 이 아들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써달라고, 주의 열매로 써달라고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님,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을 위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드린다고 서원의 기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한 아버지가 그날 회사에서 무척이나 힘들으셨답니다. 그만둘까, 도망갈까, 포기할까, 사표를 낼까, 목까지 올라오는데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날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들들과 아이들과 아내를 생각하며, 그래 버텨야지 하며 목까지 차오르는 슬픔을 꿀꺽하고 삼켜내렸답니다. 그리고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애들 먹으라고 치킨 두 마리도 사셨답니다. 현관문을 막 열고 들어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막 달려와 좋아하더래요. 뭘 반긴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빠 손에 들린 치킨을 바라보며 너무너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도 흐뭇하더래요. 근데 그렇게 흐뭇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치킨 사들고 들어오신 날이 오늘 자신처럼 유독 아버지께서 힘들었던 날이었겠구나. 자기가 치킨 사들고 들어온 날, 그걸 비로소 그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철없을 때는요, 아빠 손에 들린 치킨만 보여요. 그러나 크고 철들고 나면요, 치킨 사들고 오신 아버지의 섭섭한 마음, 허전한 마음, 어깨가 보여요. 이게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눈물을 본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입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상한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 여인의 기도가, 눈물이 다시 열매 맺는, 회복되는, 여러분 사무엘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쉐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듣고 응답하시는 은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 스토리 멋지지요? 오늘 이거 차고 왔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1년에 한 번 하시는 스토리 이러세요. 맞아요, 어린이주일만 하는 스토리입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마지막 논문 마지막 단계 오럴 디펜스를 남겨놓고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애썼는지 몰라요. 오랄 디펜스를 통과하고 나니까요, 기특하게도 저희 교회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제 선물을 해주겠대요. 그래서 뭘 해줄 거냐 그랬더니 전문용어로 마른 거, 아, 캐시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니들한테 캐시 받아야 되겠냐.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내가 받고 가장 의미 있을, 그리고 너희들이 주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을 기도

0: 기도하고 가져와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아이들이 이 스토를 사왔어요. 가까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180명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이들이 제 목에 걸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스톨은 멍에 소가 짊어지는 그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짊어져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끌어주세요. 아이들이 아빠 마음을 안 거예요. 아버지 아니더라도 부족한 목사 마음을 안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을 때 은혜인 줄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2장의 한나는 1장의 한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1장의 슬픔이었고 원통과 격분함이 있었고 헛된 위로를 찾던 한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그리고 2장의 새로운 한나가 펼쳐져요. 18절 보세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2장 1절에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상황을 기도로 주의 마음을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과 빛을 더하셨던 것처럼 찬양으로 기쁨으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눈물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며 가정을 생각하며 일터를 생각하며 짓눌려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뻔한 부탁, 권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은혜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크고 놀랍고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기도하다는 히브리어 팔랄입니다.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크신 우리를 향해 팔 벌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나아가는 행위요, 이 어두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밝음을,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가는 게 팔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눈물을 드릴 때에, 아픔을 드릴 때에, 맡겨 드릴 때에 슬픔을 받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기도를 받고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수진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기도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 010-3138-587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울주군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울주군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대1 멘토링과 심층 상담, 진로 탐색을 비롯해 AI 활용 및 금융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현재 단기와 중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 중이며 이수 후에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나 일경험 지원 등 다양한 후속 사업과 연계하고 취업 시에는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609-2028번 010-7609-20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울산 미랄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에서 활동 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장애인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 지원사를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 모집은 활동 지원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1-9387번, 지역번호 052-251-93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임마누엘 기사선교회에서 신규 회원을 모집합니다.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25-8359번 010-8225-835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에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사랑하면 먼저 다가가게 되고, 사랑하면 먼저 필요를 채워주고 싶고, 사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그분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이다. 1516 교회 이상준 목사님의 책 예수님을 본받으라의 일부분을 나눠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방하는 것도 아니고 비슷하게 꾸며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그분의 사랑을 닮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까운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모습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송정미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은 언제나 July 프로젝트 앨범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지만요. 그러나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려고 또 오늘도 선포하고 그렇게 노력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랑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공인현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공인현의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강성훈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지금 들은 마커스 워십의 그 사랑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먼저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납을, 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낙담된 마음, 지친 마음들, 또 자책하는 마음들, 판단하는 마음들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가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세바스찬 뎀니와 지미 라헬이 부릅니다. Precious Name.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세바스찬 뎀뉴와 지미 라일이 불렀고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였죠. Count your blessing, 게이 펜로드의 찬양으로. 그리고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I surrender all, 캐리 언더우드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주께 드리네로 불려지고요. 네, 봉헌 찬양으로 많이 들려지는 이 찬양의 원 뜻은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순복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항복합니다. 복종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되심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왕되심을 선포하고 나갈 때 이 시간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가죠. 이 찬송의 배경을 알아봤을 때, 네, 엘리자베스 페이슨 프렌티스가 이 곡을 지었는데요. 목사의 딸로 태어나 또 목사인 남편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많이 약해서 자주 병상에 누워 있었고 글쓰기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그런 문필가였다고 합니다.

1856년에 당시 유행한 전염병으로 사랑하는 두 아들을 동시에 잃는 고통을 겪었죠. 그 사건 이후로 장기간 침대에 누워있고 또 자신의 감정과 신앙 사이에서 격렬한 싸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주님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고백을 썼다고 합니다. 당시 쓰인 시는 13년 동안 묻혀있다가 남편 프랜티스 목사가 그 편지와 시를 발견하고 깊은 감동을 받아 이 세상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결단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라이트온의 찬양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라이톤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김대환의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그리고 지금 들은 찬양이죠.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강찬의 음성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찬양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많은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오늘 들을 찬양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되길 바랍니다. 환경이 막히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시고 웨이메이커, 기적을 행하시며 미라클 워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우리 안에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프로미스 키퍼,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한 주간 되길 바라면서요. Christ Church 콰이어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웨이메이커 들으면서 한 주간도 그분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어려운 살림을 부유하게 만들고 구성원 모두를 잘 살게 하는 리더가 있다면 그를 싫어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까지 믿는 사람이라면 더없는 존경과 찬사를 받을 수도 있겠죠. 전준표 목사님은 금쪽 같은 내 새끼란 제목의 설교에서 성경 속 아합 왕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던 상아로 궁전을 만들 정도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고 인정도 받은 왕이었던 건데요. 백성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당장 비를 내려서 곡식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것에만 집중했던 그 마음과 행동을 주님께선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에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쯤 되면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 대단한 회개도 아니었고 그저 풀이 죽어 있던 아합을 보시고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지독한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다시 돌아오려고만 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망가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이유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초찬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4장 김사무엘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지독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전하자 아합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베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누울 때에도 베옷을 입은 채로 누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까닭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두렵고 슬펐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디셉 사람인 예언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다.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므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될 때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아멘. 만약에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의 어려운 살림을 부유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를 잘 살게 하는 리더가 있다면 그를 싫어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까지 믿는 사람이라면 더없는 존경과 찬사를 받을 수도 있겠죠.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설교에선 성경 속 아합 왕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던 상아로 궁전을 만들 정도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고 인정도 받은 왕이었던 건데요. 백성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당장 비를 내려서 곡식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것에만 집중했던 그 마음과 행동을 주님께선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대단한 회개도 아니었고 그저 풀이 죽어있던 아합을 보시고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지독한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다시 돌아오려고만 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망가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이유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몇 가지 소개할게요. 5970번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전에 처음 앱에 사연을 올렸던 집사입니다. 피디님께서 셋 아들, 찬빈, 현빈, 영빈이 함께 있을 때 사연을 한번더 올려달라고 하셨어요.

서 오늘 이렇게 출첵합니다. 큰 아들은 김해에서 자취하면서 직장 생활과 대학 학업 병행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한 가족이 모여서 홀리터치 방송의 귀를 쫑긋합니다. 늘 극동 방송에서 은혜로운 찬양과 말씀이 있어서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제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늘 주님 안에서 충만하시고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극동방송 되어주세요. 늘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님 사연 보내주셨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 아드님 사연 주셔서 제가 다음에 아드님들과 함께 방송 듣게 되시면 사연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청취 인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아드님이 우리 청취자님 곁에 딱 서 있기만 해도 너무 든든하실 것 같아요. 큰 아드님 타지에서 자취하면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고생하고 계신데 늘 주님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길 함께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가 321장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송가 320장 이반성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5226번님 사연 주셨어요. 내 남편 차부장님, 수성아빠, 나의 신랑 생일 축하해요. 사연 올립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네, 우리 멋진 아버님 차부장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아내분께서 방송으로도 축하해 주시니 더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생일 보내시길 바랄게요.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가 325장 더 라이트 워십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My Jesus I love thee 찬송가 315장 영어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이었죠.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전하자 아합이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베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누울 때에도 베옷을 입은 채로 누웠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까닭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두렵고 슬펐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디셉 사람인 예언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다.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므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될 때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아멘. 만약에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의 어려운 살림을 부유하게 만들

말고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를 잘 살게 하는 리더가 있다면 그를 싫어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까지 믿는 사람이라면 더없는 존경과 찬사를 받을 수도 있겠죠.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설교에선 성경 속 아합 왕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금보다 더 귀하게 여겨졌던 상아로 궁전을 만들 정도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고 인정도 받은 왕이었단 건데요. 백성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당장 비를 내려서 곡식을 채워줄 수 있다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것에만 집중했던 그 마음과 행동을 주님께선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대단한 회개도 아니었고 그저 풀이 죽어있던 아합을 보시고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지독한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다시 돌아오려고만 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망가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이유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0: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권현경 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가르치는 권현경 교수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복음의 핵심 주제인 믿음에 관해 두 차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의 또 다른 핵심 주제인 은혜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구원의 토대이자 우리 삶을 지탱하는 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입에 달고 삽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그야말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자주 입에 올린다고 잘 아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매일 본다고 서로를 잘 아는 게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친해서 오히려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넘겨짚는 게 우리의 나쁜 습관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쉽게 은혜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하면서 우리의 책임은 무시합니다. 감사하게 받으면 되지 우리가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위험한 오해입니다. 은혜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이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22장의 큰 잔치 비유나 18장의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은총은 조건이 없습니다. 왕의 잔치는 악하든 선하든 누구나 초대됩니다. 하지만 왕은 그 은총에 합당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는 모두가 왕의 결혼에 어울리는 예복 입기를 기대합니다. 이 뜻을 무시하고 예복을 안 입으면 잔치에서 쫓겨납니다. 은혜 속에 담긴 뜻을 무시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종이 아무 조건 없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습니다. 최근 임금 수준을 생각하면 우리 돈으로 10조도 넘는 거액입니다. 그걸 그냥 탕감받았으니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수천만 원 정도의 돈입니다. 임금님은 이런 태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빚 탕감을 취소하고 그 악한 종을 심판에 처합니다. 그가 은혜의 목적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은혜 속에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이제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는 이제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기적입니다. 용서받으니 고맙지만 용서하는 데는 서툽니다. 그래서 참 말 안 듣는 자식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책임을 피하면서 은총을 누릴 방법은 없습니다.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서 아버지의 자녀이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소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아예 용서의 순서를 바꾸는 깜짝 조치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한 후에 그 증명서를 들고 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에 바로 이어 나오는 날카로운 경고는 이것이 빈말이 아님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절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와 똑같은 결론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은총에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그 은총을 누릴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은혜를 잘 안다는 말은 은혜에 감격할 뿐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의중에도 그만큼 예민해진다는 말입니다. 은혜의 목적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0: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권현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중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산이나 밭에 심어놓아도 5년 동안은 땅 밖으로 전혀 솟아오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땅 속에서 뿌리만 사방으로 퍼져 나갈 뿐 땅 위로는 감감 무소식입니다. 그러다 5년이 지난 다음 해부터는 땅 위로 삐죽이 고개를 내밀고 하루에 한 자씩 무성하게 자라는데요. 불과 6주 만에 15m 이상 키가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가 쉬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에 딱 들어맞는 또 다른 무언가를 얻는 시간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모소라는 대나무가 5년 동안 땅 밖으로는 모습을 내비치지 않았지만 땅 속에서 넓게 뿌리를 뻗으며 엄청난 영양분을 비축해 때가 찼을 때 큰 에너지를 발휘했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도 그 고귀한 기다림의 시간을 걷고 있는 것 아닐까요? 낙심하며 쓰러지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아 비가 오지 않으면 시멘트처럼 딱딱해집니다. 우기가 돼 이른비가 내려야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되고 그제서야 농부들은 밭을 기경해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또 농부가 아무리 수고해도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를 배웁니다.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때에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참된 인내겠죠.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강하고 굳은 마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대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의 최고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흠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셨는데요. 하지만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아셨기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고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열매를 기대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찬양이 있는 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지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

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모하는 내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산 밑에 백합화, 빛나는 새벽별, 그 어떠한 아름다움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 위로가 되시고 내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세 곡의 찬양 준비했는데요. 먼저 조수아가 부르는 발랄한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편곡된 성가곡들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과 극동방송 윤학원 코럴의 목소리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꿀 한 숟가락은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하며 얻은 겁니다. 영어 사전 웹스터를 집필한 웹스터는 36년 동안 밤낮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작곡가 요셉 하이드는요, 800개의 작품을 작곡했는데 가장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는 800번이라는 작품을 써본 후 그의 나이 66세가 돼서야 나타난 겁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도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해본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이들처럼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정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정하고 이루어지길 바라며 꿈꾸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 2장 4절 5절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는 여러 날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후에 왕에게 나아갔을 때 느헤미야는 여전히 슬펐습니다. 왕은 그의 술 따르는 관원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느헤미야는 겁을 먹었습니다. 시중 드는 사람은 죽은 앞에서 늘 밝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용기를 주실 것을 알고 화살 기도를 올려보냈습니다. 당신도 도전장을 받자마자 하나님께로 가져가십시오. 걱정으로 변하기 전에 화살 기도를 하십시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기다리며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제가 하루의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순간마다 즉시 기도하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저를 화살 기도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살다 보면 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해답을 얻게 되는데요. 마더 테레사는 문제가 올 때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선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다윗이 기다림이 끝난 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장면이 시편 40편에 기록돼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기다림의 대가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 없는 중에 25년을 기다려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어둠의 종살이와 감옥에서 13년을 기다려 애굽의 총리로 세워졌죠. 그런가 하면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 출애굽의 리더로 부름받았습니다. 욥, 다윗, 다니엘, 이사야, 느헤미야, 하박국, 사도요한, 바울 등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모두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려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확고하시고 나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금 사슬이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어버이날을 지나며 잠언 1장의 말씀과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읽고 시작했는데요. 귀한 이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해드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들도 약속대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요, 그 가운데 참된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빛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부모님께 바르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의 동산 이 시간은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요, 그 헌신에 감사드리며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찬양으로 눈물 어린 그 사랑 띄워드립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 걸음마다 주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헌신적인 부모님의 모습, 자녀들의 장래를 위한 끊임없는 기도, 아침 저녁으로 불러주시는 어머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감을 감사드렸던 찬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메소스프라노 이다정의 찬양이었습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우리 부모님의 일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앞날도 인도하실, 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김순주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미경의 찬양이었고요. 너는 내 것이라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김순주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어머니께서 성경책을 읽어주시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나도 말씀 읽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찬양이죠. 나의 사랑하는 책, 좋은 나라 사람들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수아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물 위를 걷는 자 준비했습니다. 깊은 바다 같은 우리의 인생길,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고 계시며 내 옆에 계시기에 우리는 그 바다 위를 마치 반석 위를 걷듯이 걸어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기.

이전에는 세상에 나갈 기뻐했을지라도 이제 나의 소원은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숨질 때까지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렇게 노래했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양지영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언제나 바라봐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이 무엇이고 또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 이런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볼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푸신 사랑의 완전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랑은 용납하고 용서하며 후원하고 격려해주는 완전한 사랑이죠. 그 사랑이 바로 성도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요, 부모 자녀 간에 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또 직접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강물은 산 정상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직 낮은 곳을 향해 흐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이 도달하는 가장 낮은 곳에는 광활하고 깊은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다가 모든 물을 다 받아들여서 생명의 보고가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딱 하나, 세상의 그 어떤 강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강물이 나는 높이 솟아오르겠어 라고 교만해진다면 그 물은 증발해서 사라질 뿐이지 결코 바다라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에 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른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은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가장 낮은 통로를 만들었던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을 거역하고 성을 어지럽히던 흉악한 반역자가 있었습니다. 결국 군사들에게 포위되었고요. 왕 앞에 끌려오게 되었는데요. 볼 것도 없이 뭐 당연히 당장 처형당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반역자는 왕의 발치에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떨며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엎드림과 외침에 왕은 칼을 뽑는 대신에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줍니다. 왕은 반역죄를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 왕궁의 신하로 받아들여서 영원히 성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특권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거라사 광인에게 있었던 귀신은 심판이 두려워서 엎드렸지만 그 엎드림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결박에서 풀어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왕 앞에 엎드리는 자는 죽지 않고 오히려 왕의 보호 아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히즈워십의 위대하신 주, 파워스테이션의 주 앞에 엎드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이르러서요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벌거벗고도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였죠. 예수님을 본 귀신들은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요, 쾌락과 음란의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인인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오신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진짜 엄청난 축복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치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의 쾌락과 음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대적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한 유명한 화가의 마지막 작품인 유작이 세월이 흘러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되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덧칠을 하면 할수록 그림은 더 흉측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 그림은 버려진 채로 창고에 방치되었는데요. 어느 날 그 화가 유명한 화가의 제자였던 복원 전문가가 결국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제자는 그림을 작업대 위에 낮게 눕히고 모든 자존심과 고집을 버린 채로 오직 원작자의 의도에만 집중하게 되었는데요. 그림이 화가의 손앞에 완전히 엎드려졌을 때 비로소 먼지가 닦이고 색이 살아나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명화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무덤 사이에서 옷도 입지 못한 채로 살았던 귀신 들려 파괴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원작자이신 예수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본래의 아름다운 형상을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상대로 회복되어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찬양한 곡 함께 나누고 올게요. 윌러브의 다시 일어나.

네, 찬양한 곡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윌러브의 다시 일어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귀신들은 이 아직 거라사 광인에게서 나갈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막 버티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즉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 귀신이 물러가려면 몰사당해야 할 돼지떼가 필요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당시에 그 지역에서 귀신과 돼지떼는 모두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으로 옮겨간 거죠. 이렇게요, 쾌락과 음란은 우리를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욕심의 돼지떼가 몰사당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럴 때 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요, 미국의 한 대형 공항에서 활주로 근처에서 어린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발견되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 공항 측은 즉시 모든 비행기의 이착륙을 전면 중단시키게 됩니다. 수백 대의 비행기가 하늘에 떠서 대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수천 명의 승객이 약속 시간을 놓치는 대혼란이 있었고요. 그렇게 항공사가 입은 경제적 손실은 수십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아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공항 관계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비싼 비행기도 어떤 중요한 비즈니스도 아이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 정말 멋진 마인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가 죽는 것을 허용하신 것은 그 동물을 경시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에게 매여 짐승처럼 살던 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을 사람답게 회복시키시는 일이 그 어떤 경제적 손실보다 시급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죠. 주님께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을 축복하며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너무나 귀한 사람 나영안의 목소리로 들으시고요. 송경민의 청년의 기도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너무나 귀한 사람, 나영안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성경민의 청년의 기도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고물상 구석에 먼지가 자욱하게 쌓인 낡은 바이올린 하나가 던져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뭐 뗄감 정도로 여겼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느 날 세계적인 바이올린 제작자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악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는 순간 단번에 그 바이올린이 수백 년 전 거장이 만든 수십억 원 가치를 지닌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사실을 알아챘고 제작자는 그 낡은 나무 판때기 하나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기꺼이 지불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니 왜 저런 쓰레기 같은 것에 그렇게 큰 돈을 쓰는 거야 라고 비웃었지만 제작자는 그 바이올린이 수리되어서 앞으로 내게 될 천상의 소리를 이미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에게 거라사 광인은 무덤가에 사는 위험한 정신 나간 사람일 뿐이었지만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보물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의 비웃음과 돼지떼라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시면서까지 그 보물을 되찾아 오셨다는 것이죠. 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배가 침몰했습니다. 실종자는 단 한 명이었는데요. 실종자의 본국인 국가구조본부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수십 대의 헬기와 군함을 파견하고 매일 수억 원의 유류비를 쏟아 부으며 찾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생존 확률이 희박해졌지만 구조대는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나중에 그 한 명을 구조해냈을 때 사용된 구조 비용은 그 사람이 평생 벌어들일 수 있는 돈보다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는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생명은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구조의 대상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방이라는 머나먼 곳까지 배를 타고 가셨고 광풍을 뚫고 도착하셨죠. 오직 귀신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 보물 같은 그 한 사람을 구조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돼지 2,000마리의 값은 주님께 너무 비싼 비용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마땅한 지불 비용이었다. 당연한 비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최한성의 주님 사랑 온누리에, 전하세 예수의 잃어버린 한 영혼.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최한성의 주님 사랑 온누리에, 전하세이수의 잃어버린 한 영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돼지를 치던 자들이요, 돼지떼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죠. 이 자신의 돼지도 몰살당해서 경제적 손실을 볼까봐 두려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떠나시기를 구하기까지 하죠.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며 귀신 떠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온 성내에 복음을 전파하는 큰 일에 동참했지만 욕심 때문에 두려워했던, 예수님 떠나가세요 했던 그 사람들은 딱 거기까지, 그 다음은 없었다는 거죠. 욕심의 울타리에 갇혀있으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들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난한 어부가요, 바다에서 우연히 아주 크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박힌 보물 상자를 건졌는데요, 상자를 열다가 다이아몬드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어부의 낡은 그물이 조금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몰랐던 어부는 그물이 찢어진 그 자체가 너무 화가 나서 다이아몬드를 바다에다가 집어던져버리고 찢어진 그물을 꿰매면서 이렇게 한탄했대요. 이 나쁜 돌덩이 때문에 내 소중한 그물이 망가졌잖아. 에잉 에잉 에잉.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경악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 그물 그거 다시 사면 되지. 그 다이아몬드는 당신 가문을 평생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엄청난 보물이었다고요. 거라사 사람들은 돼지 2,000마리가 아까워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쫓아버렸습니다. 참 어리석죠. 은혜가 임할 때 내 삶의 기득권이나 재산이 조금 손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물질 중심적 사고의 비극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은혜의 보물을 놓치지 않는 지혜롭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서진의 내 사랑 나의 귀한 보물아, 시와 그림의 보배.

두 곡의 찬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김서진의 내 사랑 나의 귀한 보물아, 슈아그림의 보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말하여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가까운 곳, 나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때로는요 멀리 떠나는 선교보다 더 힘들고 더 귀한 사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까지 열심히 찬양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곡 마커스의 전화세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꿉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정호입니다. 여전히 감기로 목소리가 좋지 못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는 은이 넘치는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김정선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그리고 박희봉의 내 진정 사모하는, 또 이어서 더 라이트 워십의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었습니다. 왜 감기가 참 잘 낫지 않네요. 이 감기라는 것이 한번 들어오니까 최소한 2주 이상은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강중현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미워십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진아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네 곡 함께 하시지요.

방금 들으신 곡은 피아오십의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경륜에는 실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이제 그레이스투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세 곡의 찬양 더 준비했어요. 먼저 랜디 로스웰의 영어 찬양으로 십자가 군병들아, 그리고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로 십자가 그늘 밑에 새 찬양 준비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오늘도 주님을 구하는 가운데 더 주님으로 채워져 가고, 더 주님을 깊이 알고, 그만큼 더 사랑하는 그런 하루 또 마무리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토요일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찬양은 찬양 인도자 학교에서 앨범에서 다시 복음 앞에 찬양 인도자 학교 라이브 워십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네. 잘 계셨죠? 어저께 저 만나신 분도 계시지만 또 일주일 만에 주일날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 아이고,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제 약간 살짝 감기 걸린 이 소리가 안 나와서 예, 여전히 조금은 좀 부족한 목소리로 오늘도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십시오. 기온이 또 바람이 참 차기도 하고 또 많이 불기도 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런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또 호흡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날 여러분들 만나는데요. 토요일날은 국내 CCM 찬양들로 또 오늘 주일날은 국내에 있는 예배 찬양팀의 찬양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자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며 주님을 경배하고 송축할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찬양과 함께 하시면서 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시절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불렀던 찬양이죠.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참 놀라운 선포의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또그 시절에 우리가 모두가 다 간절히 원했던 브렉스루 하기를 원했던 이것을 뚫고 가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했던 그런 시기에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국내에 있는 예배팀들도 이렇게 영어 찬양을 많이들 부르세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국내에 있는 찬양팀들이 또 예배팀들이 그 직접 작사 작곡한 찬양들을 영어나 이제 타국어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올리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또 많은 분들이 또 다른 나라의 크리스천들이 또 함께 와서 들으시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웨이메이커가 맞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너무 빠르게 환경과 사회가 변하고 있어서 정신없잖아요. 저 정신없거든요. 어떻게 적응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런데 정말 익숙한 방식이 아니어서 너무나도 어색한, 그리고 이 어색함이 너무 빠르게 이제 달려오는 이런 시기에도 아,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찬양이 팬데믹 기간에 많이 불려졌던 것처럼 더더욱 그 기간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 돼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온라인 보다는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공동체의 예배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그럴 수 없는 분들도 계시죠. 정말 타지에, 그것도 이제 오지에 계신 분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환경들 때문에 서로 그 공동체가 만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공동체들도 있죠. 그랬을 때 비록 손에 손을 맞잡을 수 없고 우리가 온기를 서로 느낄 수 없지만 그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길을 만드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심은 우리의 그 생각과 또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늘 그랬듯이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예수님은 내가 길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만 영원하신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생명 중 하나가 아니라 예수만 영원하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만 후에는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불교나 유교를 믿더라도 착하게만 살면 되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배타적이지 않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순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예배 찬양은 워시퍼스 무브의 부릅니다 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제이어스의 위대하신 주두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일은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기도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절망이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있을 수도 있고 행복이 있을 수도 있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어느 때는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 침묵함이 마치 우리가 느낄 때는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를 똑바로 보시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 주님 앞에,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이야기들만 하고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또 순종하고 하루를

그리고 실패한 나를 바라보면서 실망되지만, 실망이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곡의 찬양, 들을까 합니다. 어제 신청해주신 신청곡이에요. 어노인팅의 나의 삶은 복되다.

나의 삶은 복되다. 어노인팅 곡 뒤에 찬양 뒤에 이 커브워십에 주님의 선한 손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이 커브워십 미니스트리 4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풍성한 예배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배팀들이 풍성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두 주간 수원에 있는 교회의 그 예배 보컬들 세미나를 섬기고 왔어요. 두 주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제가 그 교회 보컬 다 모여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 교회에 있는 예배팀 중에서 이제 싱어 팀들 보컬들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작년 연말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4개 교회를 만났거든요.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그 집중해서 훈련하는 그 시간 가운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확인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서부터 확인을 하거든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특별히 이제 교회들이 많은 장비가 생기고 또 찬양 예배를 많이들 드리시잖아요. 그래서 밴드 같은 경우에는 밴드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공을 하셨었거나 아니면 전공을 하신 분들이 많이 연주하시는데, 아직 이제 보컬 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아마추어 분들, 그다음에 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소심하시고 마음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서로가 또 서로에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마이크라는 걸 쓰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또 성도님들의 눈치가 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처음 가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다른 이야기들로 그걸 확인하는 것보다도 성경에 있는 말씀의 찬양대의 시작, 성가대의 시작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거든요. 우리를 거룩한 찬양의 선봉대로 예배 선봉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확인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자세가 바뀌더라고요. 저부터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시대가 원하는 하나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거룩한 주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정확한 조직이 있고 선배들이 존재하는 말씀의 찬양의 선배들이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맥을 잇는 사람들인 거죠. 그걸 확인하는 순간 저는 볼수 있었습니다. 많은 찬양팀의 멤버분들이, 성도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는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그 연습에 임하시고 또 예배를 기대하며 뜨거운 예배자로 거듭나는 것들을 볼수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에서 확인하는 것.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주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 우리의 예배를 다시 부흥케 하는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그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오늘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윌럽의 찬양입니다. 다시 일어나.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오래 향기가 온 집안을 감싸는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킬 텐데요. 부모라는 이름, 어버이라는 이름 듣기만 해도 코끝이 찡해지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이름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식을 위해 흘리신 눈물과 밤낮으로 쌓아올린 그런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닮은 모습으로 보여주신 우리의 부모님들께 감사를 전하면서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주신 하늘 아버지께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아가야, 네가 가는 길에 가시덤불이 없기를 바라지 않는다. 가시덤불을 헤쳐나갈 튼튼한 다리와 용기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밤마다 무릎 꿇고 빌어주는 나의 기도가 너의 앞길에 등불이 되고 넘어진 너를 일으켜 세우는 부드러운 손길이 되기를 바란다. 네, 나태주님의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저희 또 방송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에 힘입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인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그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는 나날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성경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제29장 야곱이 길을 떠나 마침내 동방사람이 땅에 이르러 번죽들판에 우물이 있는데 우물가에 양물이 세 떼

해가 있었고 사람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기로 양떼들로 마시게 해야 하는데 그 우물 아구에 큰 돌이 놓여 있었다. 거기에 모든 양떼가 모이면 비로소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밀어내어 양떼로 마시게 하고 그 후에 그 돌을 우물 아구의 제자리에 올려놓았다. 그때 야곱이 그들에게 내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어디 사시오 하고 물으니 그들이 우리는 하란 사람이요 하고 답하였다. 이에 그가 그들에게 그러면 그대들은 나홀의 후손인 라반을 아시오 하고 물으니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 하고 답하였다. 다시 야곱이 그들에게 그는 안녕하시오 하고 물으니 그들은 안녕하시다오 보시오 그의 딸 라헬이 양떼와 함께 오고 있어 하고 답하였다. 이에 그가 지금은 한낮이요 짐승들을 모아두릴 때가 아니니 그대들은 양떼로 마시게 하고 가서 풀을 뜯기시오 하고 말하니 그들은 양떼들이 모두 한데 모이고 저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굴려 옮기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할 수 없으니 그때야 우리가 양떼에게 마시게 하오 라고 답하였다. 그가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라헬이 그 아버지의 양떼와 함께 왔으니 이는 그녀가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라반의 양떼를 보고 나아가서 그 우물 아구에서 돌을 굴려 옮긴 후에 외삼촌 라반이 양떼로 마시게 하였다. 그리고 야곱이 라헬에게 볼을 맞추고는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자신이 그녀의 아버지의 친척이라는 것과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니 그녀가 달려가 그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라반이 그 누이의 아들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 즉시 달려가 그를 맞이하고 그를 부둥켜 안고서 그에게 볼을 맞춘 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니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까지의 일들을 모두 말하였다. 이에 라반이 그에게 참으로 너는 나의 골룩이로다 라고 말하였다. 야곱이 그와 함께 한 달을 지낸 후 라반이 야곱에게 그대가 내 골룩이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대가 없이 봉사할 수 있겠느냐. 네 싹이 얼마면 좋겠는지 내게 말하라 하고 말하였다. 라반이 두 딸을 두었는데 마디의 이름은 리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다. 레아는 눈매가 흐렸으나 라헬은 아름답고 빼어났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당신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일곱 해를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라반은 내가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차라리 내게 주어 나와 함께 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야곱이 라헬을 위해 일곱 해를 봉사하였으나 그에게는 겨우 몇 날 같았으니 이는 그가 그녀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 이윽고 야곱이 라반에게 내 년한이 다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어 나로 하여금 그녀에게 들어가게 하시오 라고 말하니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풀었다. 저녁이 되어 그가 자기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니 그가 그녀에게 들어갔다. 라반은 또한 자기 딸 레아에게 자기 여종 실바를 하려로 내어주었다. 그러나 아침에 보니 이는 레아였다. 그러므로 그가 라반에게 당신이 내게 향한 이 일이 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 당신에게 봉사한 것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나를 속이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라반이 대답하되 우리 지방에서는 큰 딸보다 작은 딸을 먼저 내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너는 그녀를 위해 이레를 채우라. 그리하면 내가 또다시 일곱 해를 나를 위해 일하는 봉사의 대가로 내가 이 딸도 내게 줄 것이다.
이에 야곱이 그를 행하여

하여 그녀를 위해 이레를 채우니 그가 야곱에게 자기 딸 라헬도 아내로 주었다. 이때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자기 여종 빌하를 하녀로 주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도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가 다시 일곱 해를 라반을 위해 더 봉사하였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으나 라헬은 아기를 가지지 못하였다. 레아가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참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돌아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다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말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지었다. 또 그녀가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으니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내게 붙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지었다. 그녀가 다시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으니 비로소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말하였고 그의 이름을 유다라 불렀다. 그리고서 아이 낳는 일이 멈추었다. 지금까지 창세기 제29장 35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또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안전 운행을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간증을 통해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있잖아요. 하나에서 나왔는데 그 인천에 집을 잡았는데 하룻밤도 그 집에서 안 잤어요. 나오자마자 큰 길에 나왔더니 배륙 수면이 있더라고요. 거기 인도고

어리 구이장에서 저 기억이 납니다. 그날로 갑니다. 우리가 아직 없는 그 아들 데려와야 되지 않아요? 내가 그 아들 때문에 세상 하나님 모르기 전에 말로 한다면 내 청춘을 비춘 아이잖아요. 빨리 돈 모아가지고 아이를 데려와야 되니까. 근데 사장님이 굴더라고요. 여기서 먹고 살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먹고 살아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니까 이게 아침에 여덟 시 일찍 일어나 막 이러는데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 했어요. 그래 돈 모아가지고 중국 국적을 삽니다. 내가 몽골 오면 너무 힘들게 와서 이 아이를 비행기 태워서 내옵니다. 이 아이가 저한테 엄마라고 모으더라고요. 제가 아이가 나오니까 아이를 좋은 모습 보고 싶어서 쫙 양장 빼고 구두 신고 화장하고 나갔더니 엄마 같지 않아서 모았다는데 그다음에 제가 이게 공항에서 전화를 했죠. 아빠가 북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담당 선생님이 나오셔서 얘를 조사받으러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부르더라고요. 조사하는 선생님이 오리지널 탈북민 아이들은 혜택이 있어서 대학 등록금 면제잖아요. 혹시 중국 아이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더니 신원조회가 돼야 된다고. 그래도 자기네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아니 내가 10년 후에 한국 올줄 알고 이런 중인들을 제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더니 같이 나온 기수 언니들이 교회 가보자. 교회 사람 많더라. 그래 왔더니 그게 주한장로 교회예요. 중국에 선교사님들이 다니면서 간판이 없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던 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전화번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국정원에 보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됐어요. 제 마음은 어떨까요? 이야, 감사하죠. 여기를 통해서 교회 이렇게 연결이 됐지 않아요? 아들도 나오고. 그래, 요번 주만 나가자 하고 갔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 저한테 어떤 권사님이 다가옵니다. 남편은 동장한답니다. 인천에서. 그런 분이 다가와서 저를 이뻐라 이뻐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북한에서 중국 그 가정, 아이가 같이 그 가정을 가지 않았더라면 제가 교회 안 갑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교회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권사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 날에 10시까지 교회 와야 된다고. 내가 유 라이프 회비 15만 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남이 돈이라도 그큰 돈이잖아요. 주한장로교회 갔어요. 가봤더니 탈북민 저 혼자예요. 어머니 학교 하더라고요. 아, 나 엄마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엄마 됐잖아요. 어머니 학교는 동하더라고요. 그래 갔어요. 그곳에 이미애 목사님이라고 찬양 사역하신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 찬양을 계속 시켜요. 근데 제가 눈물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안다는데 꼬이꼬이 울게 되더라고요. 너무 우니까 거기 있는 권사님들이 손수건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니 학교를 울며 마쳤어요. 목사님께서 그때 엄청 탈북민들이 쓰러 나와서 100명씩 될 때였어요. 그 맡은 목사님이 탈북민들 공동체 이름을 좀 갖고 독립예배를 드려보자 해서 그 봉사자들 해서 한 170명가량 앉아서 부르짖는 기도하면서 공동체 이름을 갖게 됐어요. 해피 공동체. 근데 그 이름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사용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 공동체에서 탈북민 100명 되는 이런 공동체에서 첫 집사가 돼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할때 1, 2층이 꽉차 앉아있는 속에서 제가 대표 기도자로 나가게 됩니다. 북한의 언니, 오빠들 같은 데 눈물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는. 와 정말이에요. 나이 주를 위해서 빛이 되는 그 일을 감당해라 하는데 그 아이를 잃지 않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손이 부러져라 이 수술까지 하면서 내가 이랬어요. 손이 아플 때마다 이 손이 안 아프게 두비 안 하고 인차 한국 왔으면 상하지도 않고 그랬겠는 걸. 왜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내 것도 안 되면 지꽂이 사놓고 이렇게 오게 하셨으면 이러는데 꺾어 놓으려고. 저는 그냥 지켜 왔으면 내가 신학 안 합니다. 저를 알거든요. 마음에 불 같은 게 치밀어서 교역자실을 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거기 가서 문 두드렸더니 우리 그 담당 부서 목사님이 날 만나요. 목사님 저 이름 마음 들어요 했더니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제가 갑니다. 신학교를 기도원에 갑니다. 거기 가서 3박 4일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이에 마음 주셔서 지금 서류를 이렇게 목사님이 가르치고 인도하에 이렇게 다 냈는데 저기 합격도 되고 이런데 등록금이 없잖아요. 지금이 50만에 입학금에 등록금에 모두 합하면 500만이었어요. 첫 학기가 그렇게 셌어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50만도 없는 판이.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요. 뭐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같이 방을 쓰는 한국 분들이 내 거지 5명 들었어요. 그래서 한새밤 자고 그 다음날 내려온 날이었는데 이분들이 아 그래도 우리 방 이렇게 같이 썼는데 대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나 구석에서 내하고 제발 말 걸지 말라 이러고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분은 아들이 무슨 깔아 놓고 기도할 엄마가 왔다고 한 분은 미국에서 왔는데 남자 문제로 기도 제목 왔다고 쭉다 나누더라. 그다음 날 보고 뭐 때문에.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그냥 등록금 때문에 왔어요. 이래. 아, 아들 어느 대학 가려고 아들이 아니고 날아가니까. 아이, 말투 보니까 우리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서 내가 나는 북한에서 왔다고 이랬어요. 아침에 짐 다 싸가지고 거기서 예배 부흥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어귀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있는데 등록하는 기간 우선은 빡빡빡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려고 갔다 왔어요. 등록금 안 되면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돈만 열심히 벌게요. 그리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하니까 이 아이를 잘 키워서 북한 같이 갈 거예요. 아이만 하나님 잘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자 이렇게 알림이 와서 봤더니 장학처 최선아님 등록금 전액 입고 만료 딱 이렇게 왔어요. 너무 감동이 왔기 때문에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 다음날 내가 어쩌겠어요. 지하철 다 갔죠. 누구 내 이름을 입금했으니까 알려주지 말라던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 열심히 공부했나. 나는 너무 모르는 게 많고 바보 같아서 막 22학점 들었어요. 예, 다른 남한 친구들은 15학점 이렇게 듣더라고요. 내가 왜 22학점 들었나. 내 남이 돈을 공부하는데 내같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뭐래도 빨리 들어야 뭐 이거 남아 있을 게 아닌겠나. 이래서 아주 늦게까지 야간 수업까지 들었어요. 이해는 안 돼도 자꾸 들으면 여기 뭐 건질 게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고요. 도서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오픈해요. 그 책상을 맡아버렸어요. 집에 안 와요. 저는 아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하나님 은혜인데요. 장학처에서 부릅니다. 감사편지 안 떠오더라고. 누굽니까? 하고 썼더니 마지막 졸업할 때 그 감사편지 수면서를 알았더니 그 기도 자리에 있었어요. 권사님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난 그분이 성도 이름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그 하나님이어서 제가 간 겁니다. 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 마지막 날 밤에 기도 제목을 자기네끼리 나누면서 낸데 물어줬잖아요. 그러면 나도 등록금 때문에 왔다. 어느 대학이나 어느 대학이다. 곳곳이만 내정본 거예요. 그리고 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에 딱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두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좋은 거죠. 한 거죠. 그렇게 기도 자리에서 응답으로 그 기도 자리 그분이 발을 떼줘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안산에 남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더라고요. 탈북민 사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왔어요. 거기서 그분을 만난 거죠. 이분이 하는 소리가 나는 남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부모님들이 항해도 출신이었대요. 전쟁 통해 나왔대요. 한국에. 북한의 마음 하나님 주셔서 북한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는 안산에 연고사도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탈북민들은 무대 보러 가서 만나서 지금 5명이 된다는 거죠. 거기 지금 내가 간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잖아요. 2학년.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전도사님을 전도사를 쓰고 싶다. 그러나 전도사님을 사례는 못 줍니다 하더라고. 그러면 저는 갑니다 했어요. 선교사님이 날 딱 부르더라고요. 군교에 가면 전도사님 사례는 받을 겁니다. 먹고는 살 겁니다. 그러나 전도사님 그 나이에 설교는 안 시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보다 더 젊고 설교 잘하신 부목사님들이 가뚜가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설 자리도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데 전도사님 같은 분 누가 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전도사님 사례는 없지만은 내가 좀 생기면 줄게요. 그러나 장담은 약속은 못해요. 그런데는 대신 전도사님을 금요일마다 설교를 시키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탈북한 지도 저는 거의 20년을 가는데 제가 살았던 그 땅도 잊혀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때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해서 나 같은 사람이 안전하게 이곳으로 왔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로 또 섬긴 물질로 해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형편없고 정말 여러 탈북민과 똑같이 강하고 완악하고 정말 뭐 자기 주장이 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날들이 중국에서 했던 그 날들이 무참하게 꺾였고 그러므로 제가 나라는 자아 존재감이 없이 그냥 그 하나님 안에서 저한테 또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섬겨주시는 그런 권사님들 그분들로 하여금 제가 한 사람이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 저 신대원에 가서 그 가정을 밟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뿐만은 아니겠지만 오늘 좀 더 특별하게 부모님께는 감사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하루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요. 이 땅에 어버이 되시는 한 분 한 분 그 소중함을 또 감사드리고 축복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0: 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믿음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해 알고 싶어 하루는 목사님에게 찾아가 물었죠. 목사님, 믿음이 도대체 어떤 건가요? 그러자 목사님은 다음날 아침 일찍 등산로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다음날 청년과 함께 높은 산등성에 오른 목사님은 가파른 절벽에 서서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절벽 중간에 뻗어나온 나무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벼랑에서 떨어지다 저 나무를 붙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겠지요 라고 대답한 청년에게 목사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는다는 것을 알고 나무를 꼭 붙잡듯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믿음을 잃으면 곧 죽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믿으면 그저 더 좋기에 그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잃는 순간 죽는다는 절박함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주일 보내기를, 믿음을 놓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놓치지 않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건히 붙들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보내기를,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5월 12일 주일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꽃이 피는 봄날에만 첫 찬송으로 올려드리면서 출발할게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오늘도 은혜를 향한 절박함 가운데 목마른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들며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님의 것인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시간 보내세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원웨이 싱어즈였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을 먼저는 김도연 씨의 목소리로 그리고 피아노와 첼로 연주 찬송으로 함께한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중에 귀한 거 하나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믿음이 아닌가. 구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그랬죠. Faith is the victory that overcomes the world. 믿음으로 승리를 한다. 믿음을 굳게 가져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는데 본문의 말씀은 뭐 간단해요. 순종하라. 겸손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근신하라. 너의 믿음을 굳세게 하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구원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것을 자랑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입증하는 거지. 행위. 우리의 좋은 선한 일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교회 잘 나간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헌금 잘한다고 봉사 잘한다고 남의 욕 안 한다고 일생을 봉어리로 사는 사람, 수백 마일을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사람, 두 팔을 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었어요. 왜? 자기가 고통받는다고. 이것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믿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믿고 내 죄를 회개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지요. 왜?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석가모니가 성인인지요. 그런데 그는 여덟 가지 도리를 가르쳤지만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죽었어요. 예수님같이 피 흘려 죽지 못했기 때문에 석가모니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 피 한 방울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홀스토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0: 믿는다는 것이 인간의 가장 행복한 것이다. 믿음은 인생의 힘이라고 그랬어. 하나님 믿으세요. 성경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성령 믿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이라고 그랬어. 앞으로 여러분들도 다른 건 몰라도 믿음 하나 가지고 사세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까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바리톤 정민성 씨의 목소리로 함께 하고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피아노 연주 찬송으로 올려드린 후에는 오늘 우리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하는 북녘당을 위한 기도 이어집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직면한 어려움과 분단의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전쟁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사탄과의 싸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며 복음 통일을 가로막는 악한 세력의 전략을 분별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며 복음 통일을 위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군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93편 4절의 말씀 이 4절의 고백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위대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기도로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시편 저자의 고백을 이번에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하실 텐데요.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3편 4절의 말씀. 높이 계신 여호와는 천둥 같은 많은 물소리보다 더 강하시고 힘센 파도보다 더 강하십니다. 아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25년 전 생이별해야만 했던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쓴 오늘의 편지 바로 함께합니다.

0: 고향에 계시는 아버님께 드립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 그동안 옥체망강하셨습니까? 그리운 가족들과 헤어진 지도 이젠 2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지만 25년이 지난 오늘도 항상 그 밥솥을 위해서 늙으신 몸으로도 매일 일하시고 봄철에 소토지를 일구고 밭김을 메고 맥이 없이 돌아오곤 하시던 아버지 모습이 눈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겨울이면 석탄을 못 사서 밭에서 강에 때를 주워서 불을 떼시던 그 모습 정말 눈앞에 생생합니다. 아버지 나이 이젠 80고령이 훨씬 지났는데 자식으로서 아버님께 언제 한번 따뜻한 음식 술 한잔 부어드리지도 못하고 혹시 감기로 앓으실 때면 물 한 그릇 드리지 못한 이 자식을 욕 많이 하세요. 내가 중국에 올 때 정말 그 깊은 물속에서 다시 내가 살아날 수 있었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여 저 북한 땅이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돼서 우리 하나님이 따뜻한 태양 아래서 모두 아버지와 우리 동생들 그리고 우리 북한의 모든 동포들도 하루빨리 행복하게 살 그날을 위해서 아버지 그리고 나는 여기서 함께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그리고 내가 오늘 북한 땅에 계신 아버님께 사랑의 편지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1: 25년 전 헤어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 함경북도가 고향인 자매님에겐 밭을 일구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겨울철이면 석탄을 구하지 못해 밭에서 땔감을 주워다 애써 불을 지펴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 가운데 살아갈 그날을 위해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에 띄우는 편지. 25년 전 사랑하는 아버지와 헤어진 함경북도가 고향인 한 자매님의 편지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지난 4일 밤 교수님께서는 오늘 방송을 준비하시다 향년 71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헌신하신 교수님의 발자취를 기억합니다. 식지 않은 열정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주신 교수님의 믿음의 길을 기억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복음과 소망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의 말씀 이 시간은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유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룻기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탈출했던 노예 출신의 세대가 아닌 그 다음 세대인 광야에서 자라난 광야 세대를 40년 동안 가르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여호수아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세대일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유언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은 호기롭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쉽게 말해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주변 국가를 통해서 고통을 가하기도 하시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하십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나아가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회개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악을 저지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른 채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도 사사기에 보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사시대를 암흑과 같은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암흑같았던 사사시대, 정말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사사시대에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름다움이 있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의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또 자신이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 제멋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을 한 가정이 룻기 초반에 등장합니다. 바로 나오미의 가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 이민을 선택합니다. 다른 나라로 살아가기를 결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버리고 이민을 선택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흉년이 들자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땅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민을 떠난 이 나오미의 가족은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쩌면 고향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의 굴레에서 완벽하게 벗어났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고 두 아들에게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을 얻어서 장가를 보냅니다. 자녀들까지 결혼을 시켰으니 나오미 부부는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평안하게 노년을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가족의 이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얼마 못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또두 아들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이방 땅으로 이민을 택했지만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가족의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엎질러져 버린 물처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오미에겐 이제 남편도 사랑하는 두 아들도 없습니다. 소망이 끊어져 버린 이 나오미에겐 두 명의 이방 여인 며느리만 남게 된 것입니다. 자포자기한 나오미는 며느리를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의 며느리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한 명,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논리로도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나오미가 고향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흉년이 끝났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 긴 흉년을 그치시고 구원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룻과 함께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작정합니다. 하지만 고향 땅에 돌아간다 해도 딱히 이 나오미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가족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갈때 모든 재산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룻과 함께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민을 갔던 이 나오미가 돌아왔던 소식이 금방 순식간에 동네 전체에 퍼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오미를 알아보고 나오미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이제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 이름에 걸맞지 않습니다. 남편을 잃었고 두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의 뜻은 고통, 쓰다라는 이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룻기의 이야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큰 사건이 있었다기보다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보아스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사사시대를 어떻게 표현했었나요? 암흑과 같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신경 쓰지도 않는 그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세대, 마치 무정부 상태와 같은 그런 시대, 어쩌면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무질서하고 혼란합니다. 우상이 판을 치고 있고 하나님의 법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자신의 법으로 삼으며 가진 불법을 저지릅니다. 결국 이런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그 길로 걷습니다. 국가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절대 다수가

옳지 않은 한 방향으로 향해 거대한 물살과 같이 걸어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거대한 물살을 거스리고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갈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올바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그들의 판단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져버린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베들레헴이라는 시골까지 온 룻은 어머니를 봉양해야 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단한 가지였죠. 당시 보리를 수확하는 때였고 소문을 듣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곡식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리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룻은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자,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머니 말대로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이런 천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민족성이 강한 이스라엘의 소수민족으로 이방인으로 들어와 겪어야 할 차별을 대할 때는 또 어땠을까요? 자, 어쨌든 룻은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며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룻이 있는 밭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아스가 인사했더니 일꾼들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단순히 인사일 뿐이지만 사사시대임을 감안하면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이런 노숙자들, 꽃제비들이 왜이 보아스의 밭으로 모여들었을까요? 곡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곡식을 거둔다고 하면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한 톨도 빠짐없이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이 일을 대충대충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그래서 남은 곡식을 줄수 있어서 이곳으로 모였을까요? 그때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곡식을 대충 걷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뭔가 들킨 것처럼 긴장하고 주인인 보아스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아스와 일꾼들의 인사를 보면 그런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뭔가 수상하고 이상한 이 밭을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말입니다. 무엇이 이 보아스의 보리밭을 꽃제비들의 천국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눈을 크게 뜨고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무엇을 살펴볼까요? 일꾼들을 감시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그곳에서 곡식을 주우러 온 사람들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을 보아스는 알아챕니다. 그리고 일꾼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이냐? 저 소녀가 누구이냐? 그랬더니 일꾼이 대답합니다. 저 소녀는 모압 소녀인데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자, 보아스의 곡식을 빼돌리는 범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이 일꾼을 부리는 사람이 아닐까요? 자, 그런데 보아스는 화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룻에게 더 나은 곳에서 곡식을 가져가라고 배려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이 모압 땅에서 왔던 이 나오미와 룻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룻이 모르게 명령을 합니다. 저 소녀를 절대 꾸짖지 말고 단 사이에서 줍게 하며 또 그녀를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리게 하라. 그 소녀를 위한, 그러니까 룻을 위한 배려였던 것이죠. 자, 이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 밭의 범인, 한 톨도 남김없이 수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범인은 바로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우선 이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자들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 이웃의 어려움

0: 몸을 외면하지 않고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배만 차리고 자신의 재산을 위해 이 떨어진 곡식 한 톨까지도 줍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충분히 곡식을 챙길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좋은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아스는 이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세상에 보여준 것입니다. 룻은 그날 한 에바의 곡식을 얻게 됩니다. 한 에바는 곡식 15kg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룻이 얼마나 많은 양의 곡식을 얻었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알고 보니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원한다면 나오미의 무너진 집안을 대신 세워줄 책임이 있는 또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큰 손해를 무릅쓰고 나오미의 집안에 대대로 이어오던 이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나오미의 집안을 세워줍니다. 또한 룻을 맞아들여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보아스의 삶은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 시대가 비록 암흑과 같은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보아스의 인생은 하나님의 율법이 실현될 수 없는 그런 상상 속에 혹은 이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율법은 삶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에게 복을 주셔서 그 집안을 축복하십니다. 앞으로 성경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왕이 등장하는 왕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정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그단한 사람, 바로 다윗 왕입니다. 룻기의 마지막에는 이런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7절입니다. 보아스와 룻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바로 이 룻의 집안은 이 보아스의 집안은 다윗의 족보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암흑과 같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보아스처럼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북조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특별히 이웃을 세심히 돌아봤던 보아스처럼 여러분도 우리 주변의 삶에 힘겨워 낙담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아스의 밭 모퉁이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밭 모퉁이를 바라봅시다. 우리 집에 텃밭에 있는 밭 모퉁이를 바라봅시다. 한 톨까지도 아까워해서 모두 수확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 남겨놓아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 북조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의 말씀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말씀과도 같이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중에 주신 오늘의 감동과 기도 제목을 붙들며 이 새벽녘 오늘 이 주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내주여 뜻대로 함께 찬송합니다.

5월 12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의 하늘은 전 지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최저 기온은 신의주가 11도, 평양과 함흥이 10도, 개성이 8도, 청진이 5도, 해산이 3도 되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대전이 27도, 대구가 26도, 춘천과 서울, 광주가 25도, 평양과 개성이 22도, 강계와 함흥, 해산이 20도, 신의주와 청진이 1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북부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에서는 오후에 2.5m까지 올라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남북이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복된 주일 보내시기를,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피며 나눔과 섬김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네, 오늘 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늘 가까이 함으로 능력이 되고 또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오늘 네온의 빛비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46장 이날은 주님 정하신

0: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도 이 세상 어떤 빛보다 하나님의 빛이 더욱 빛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조금만 돌리는 순간 그곳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참 많이 기대며 삽니다. 사람에게 기대고 돈에 기대고 내 계획에 기대고 내 경험과 능력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기대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기댔는데 그 사람이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돈에 기댔다가 상황이 흔들려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 의지에 기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힘이 바닥난 적은 없습니까? 든든한 버팀목인 줄 알았는데 막상 몸을 실어보니 힘없이 휘어지는 가지 같아 더 위태로웠던 순간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생각도 그날에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대는 대상이 결국 도울 힘이 없는 존재라면 그 기대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더 지칩니다. 이제 어디에 기대야 할지 그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 올라옵니다. 기도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도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긍휼은 넘어졌을 때에 왜 또 그랬느냐고 묻지 않는 마음입니다. 상처를 들여다보며 정죄하지 않고 흙묻은 무릎을 조용히 털어주는 손길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을 견딜 만큼 지금 숨쉴 만큼 무너지지 않을 만큼 붙들어주는 손입니다. 보좌라는 단어는 우리를 움츠려들게 만듭니다. 마치 심판의 자리일 것 같고 내 허물을 덜쳐낼 것만 같아 머뭇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곳을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강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완벽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이 가는 자리입니다. 시편 18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자리입니다. 요새는 무너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숨이 깊어지고 두려움이 낮아집니다. 왜일까요? 기대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완벽해져서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한 걸음 가보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멋진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자꾸 사람에게 기대다 무너집니다. 이제 어디에 기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완벽한 사람이 당당히 서는 곳이 아닙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털썩 주저앉고 싶은 이가 온전히 기댈 수 있는 자리가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혹시 사람에게 기대다 실망했고 내 힘에 기대다 지쳤다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알지어다라는 말씀처럼 잠시 멈추고 우리 하나님께 기대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는 말을 많이 하는 곳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분께 기대는 자리입니다. 그분께 기대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중심이 다시 세워집니다. 흔들렸던 생각이 잦아지고 조급함이 잦아들고 하루를 살아낼 힘이 조용히 채워집니다. 기도는 상황을 먼저 바꾸기보다 나를 붙들어 다시 일어서게 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 영혼의 은혜의 햇빛이 여러분

0: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1124번님,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받게 하심 너무도 고맙습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그 관계가 쌓여가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길 원합니다. 네, 오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곧이어서 새 주간을 맞으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자연은 온통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보내고 오늘이 5월의 두 번째 주일, 5월 10일, 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이든 어버이 주간이든 이날만은 누구나가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한 번쯤 자식이 불효자식이라는 것을 느끼며 죄송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자신이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있어도 더 잘하고 싶어 불효라고 느끼고 효를 못하는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불효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날이죠. 그런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이 마음만은 진짜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 교회의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오늘은 부활절 여섯째 주일입니다. 예전 색은 지난주에 이어서 흰색을 사용하죠. 이번 주 5월 14일 목요일은 주님의 승천절입니다. 지난 부활절이 4월 5일 주일이었으니 그 부활절로부터 40일이 되는 날이 바로 5월 14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승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심을 축하하는 승리와 즐거움의 날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누가복음 24장, 에베소서 1장을 보면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5월 11일 월요일에 윤하영 목사님이 별세하셨네요.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56년 5월 11일 해방 당시 신의주 제1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윤하영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신의주에는 제1교회와 제2교회가 있었는데요. 당시 신의주 제2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분은 영락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이셨고요. 제1교회를 담임했던 분이 바로 윤하영 목사님이십니다. 윤하영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독립운동에 열심을 기울여 고향인 의주에 3.1 만세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었죠.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1929년 9월에 신의주 제1교회 부임해서 14년간 목회했고요. 1939년에는 장로교 총회장으로 선출됩니다. 신사참배와 창씨 계명을 반대해서 일제의 미움을 사게 되죠. 결국 1941년에 목사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다시 신의주 제1교회에 복직한 윤하영 목사님은 기독교 사회민주당을 조직해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회개혁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의 강력한 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월남해 충청북도 도지사를 지냈고요. 계명협회에서 문맹퇴치운동을 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윤하영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56년 5월 11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에는 최초의 장로교 여성 목사 최덕지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최덕지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여성 목사님이셨는데요. 일제시대에 통영을 중심으로 교육과 신앙운동을 하다가 평양여자성경학원을 졸업하고 전도사로 일하게 됩니다. 이때 신사참배를 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인 분이 여성신사참배 반대운동가이며 추록성도인 최덕지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최덕지 전도사님은 기성교회와의 타협이나 접촉을 부인하면서 새로운 교회 창설을 시도해 재건교회를 조직합니다. 최덕지 전도사님

1952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여성 목사님이 되시는데요. 여성 목사 안수 문제 때문에 재건 교회는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최덕지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56년 5월 13일에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에는 최초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인 1901년 5월 14일에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 역사상 최초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1901년 5월 14일 오후 2시 상동교회에서는 김기범과 김창식 두 분에 대한 목사 안수식이 무어 감독의 집례로 진행됐는데요. 이날 목사 안수식을 받은 두 분 가운데 김기범 목사님은 연안과 인천에서 목회를 했고요. 1920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떠돌았죠. 그때 청년이었던 김창식이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올린고 선교사님 집에 심부름꾼이 됐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선교사님들의 생활에서 흠잡을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인격에 감화돼 예수를 믿게 됩니다. 김창식은 그 뒤 홀 선교사님을 도와 평양에서 전도하다가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르고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김창식은 목사 안수를 받은 뒤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에서 일하다가 1929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인 1901년 5월 14일은 우리나라 개신교 교회 역사상 최초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에는 경신고등학교 교장이었던 진석호 장로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요. 이 스승의 날에 생각나는 분입니다. 진석호 장로님은 함경남도 정평군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에 경신학교가 설립된다는 보도를 듣고 고향인 함경남도 정평에서 서울까지 걸어와 입학시험을 쳤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북간도로 가서 정동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독립운동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경신학교 교사와 교장으로 평생을 보내면서 참 스승의 모습을 확립한 분이죠. 1934년 연동교회 장로로 취임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교회를 위해 정성껏 봉사하기도 하셨습니다. 경신고등학교 교장 진석호 장로님이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인 1973년 5월 15일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에는 소래교회가 설립된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3년 전인 1883년 5월 16일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세워집니다. 소래교회는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촌리에 세워진 교회로 송촌교회라고도 하지요. 소래교회는 처음에 서상륜 선생의 전도에 힘입어 설립하게 됐습니다. 서상륜 선생님은 의주가 고향인데요. 중국 대륙 동북 지역에 가서 예수를 믿고 성경을 번역한 다음 그 성경을 가지고 국내로 돌아와서 전도를 합니다. 서상륜 선생님은 이 일로 체포돼 투옥당했다가 탈출해서 동생 서경조와 함께 당숙이 사는 소래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서상륜과 서경조 형제는 이곳에서 열심히 전도해서 소래 마을 58세대 가운데 50세대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설립된 소래교회는 설립 이후로 교회 건물을 세 번 지었는데요. 첫 번째는 소래교회 설립 직후인 1884년, 두 번째는 1895년 7월에 기와집 예배당을 지었고요. 이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건축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했지만 소래교회 교인들은 이 제의를 거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소래교회는 날로 발전해 8칸짜리 예배당을 헌당한 지 1년 만에 16칸으로 증축을 했고 1936년에는 함석으로 된 예배당을 짓기도 했었습니다. 이 함석 예배당은 해방 이후에도 남아있었는데 6.25 사변 중에는 파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한으로 내려온 황해도 출신 장로 교인들이 중심이 돼 황해노회가 조직되고 황해노회는 소래교회당을 남한에 복원하기로 하고 경기도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교 교정에 소래교회 건물을 지어서 1991년 3월에 헌당식을 거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 복원된 소래교회당은 세 번째 예배당의 모습을 복원한 것이지요.
그 소래교회가 1883년 5월 16일에 설립됐습니다.

2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알아보는 3주간을 마치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세계로 기도

원에서 제2회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성품이 선교다를 주제로 박영호 목사와 김영용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초교파 목회자 부부 150명을 대상으로 하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진행되며 5월 15일 금요일까지 문자로 사전 신청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010-3138-5875번, 010-3138-587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개강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반구동에 위치한 울산 동부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교인이자 만 55세 이하 성도님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874-6737번, 010-4874-6737번 울산 동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 울주군 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울주군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대1 멘토링과 심층 상담, 진로 탐색을 비롯해 AI 활용 및 금융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현재 단기와 중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 중이며 이수 후에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나 일경험 지원 등 다양한 후속 사업과 연계하고 취업 시에는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7609-2028번, 010-7609-202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울산 미랄 장애인 활동 지원센터에서 활동 보조 서비스를 이용할 장애인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할 활동 지원사를 각각 모집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사 모집은 활동 지원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1-9387번, 지역번호 052-251-93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임마누엘 기사선교회에서 신규 회원을 모집합니다.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225-8359번, 010-8225-835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면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시편 51편 2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정결함을 얻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39장, 새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통합 찬송가 339장, 새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남 소망교회 이대복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 모든 삶에 에너지가 넘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의 에너지가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로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도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에너지가 넘쳐서 많은 사람들의 웃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귀한 이 대한민국의 가정들을 일으켜 주시고 축복하시며 생명이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대한민국 되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서서평 선교사, 그분이 사실 독일에서 또 미국 거쳐서 한국 오신 간호사로서 섬기신 분인데, 한국에 와서 똑같이 저기 전라도 지역에서 주로 과부, 고아, 나환자를 평생 돌보다가 돌아가셨는데 54세에 그것도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님이 영양실조로 돌아가실 때 자기 시신도 다 기증을 했는데 그분이 딱 남기신 게 보니까 동전 7전 장식, 그리고 깡냉이 가루 2홉, 그리고 담요 반장 그렇게 남기고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그 책상에 자신의 그 좌우명처럼 써 있는 글귀가 있었는데,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그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까지 와서,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한 분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 당시로 말하면 잘 사는 자기 나라를 떠나서 정말 어려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또 왜 그런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섬김을 살았던 사람이 서서평.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선생이라 또는 주님이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님이 되고 주가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없다는 표시로 손을 씻고 수건에다가 자기 손을 닦은 이 빌라도가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같은 도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지금까지 읽은 성경들을 우리가 가만히 봐도 섬김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사람, 나그네, 장애인들을 섬겨라, 돌보라. 그들을 위해서 구제의 십일조도 하고 안식년에는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실제로 자기 땅도 쉬게 하면서 있는 열매들은 그들이 거두고 갈 수 있도록 해줘라. 절기에는 서로 나누고 먹어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 되는 것도 나그네를 섬기다가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걸 우리가 읽어볼 수 있고 룻도 그 복을 받은 것은 나오미를 잘 섬기려는 그런 일에서부터 복을 받아서 다윗의 조상이 됐다. 수넴 여인 이제 앞으로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엘리사를 섬기다가 자기 아들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또 복을 받고요. 이제 신약에 보면 마르다도 예수님 섬기다 복 받은 분이고 사도행전에 보면 도루가도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섬기다가 본인 죽었을 때 다시 소생한 기사도 나오고요. 루디아 그 자주장수 옷감장수인데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나 누가 같은 사람 가는 곳마다 섬기면서 참 그 인생이 더 복되고 아름다워진 거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지만은 그러나 그 얻은 구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대라, 섬겨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섬기라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삶. 그게 마음을 움직여요.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그가 그냥 화가 나서 왔던 사람인데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요. 그 섬김이. 그래서 그냥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섬긴 사람은 존귀해집니다. 섬기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가엘의 섬김이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고 많은 생명을 또 아비가엘의 섬김이 자신도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겁니다. 다윗과 이 사울의 길도 처음 시작은 비슷하게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갈리는 것은 섬김에서 이제 갈려요. 네. 사울은 왕이 됐다고 교만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우리가. 다윗은 그래도 섬기는 삶을 사니까 계속해서 그 직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섬김의 리더십, 예수님처럼 이게 원수까지도 마음을 이제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감동 경영을 하는데 아굴라 굴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와요. 자기 혼자도 힘든데 사실 다윗이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다윗은 비로소 그들의 이제 우두머리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는 사람으로 부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도 보면 아비멜렉 기드온의 자식 가운데 있었어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 사울 또 앞으로 나오는 르호보암 나와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들은

0: 그 섬기려는 마음보다는 남을 이제 자기 권세로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실패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또 예수님 이분들은 다 섬김으로써 위대한.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리더가 아니라 이기적인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가 돼야 된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물론 사람들이 알아주는 섬김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은밀한 섬김. 이거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 사실은 하나님이 갚아줘요. 필요한 때.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런 일을 하면 참 좋습니다. 다윗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무엘 하에 가면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무엘 하 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우리의 선행이 뭐이 됐든 간에 그게 우리가 필요할 때 공경에 처했을 때 아까 그 사울에게 그 야베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움과 은혜와 구원을 베푸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섬김을 생각하면서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 지금까지 중앙 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국에 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193장, 새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통합찬송가 193장, 새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방송가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으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쉼이 있는 날 되시기 소망합니다. 첫 찬양은 주나 목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은 평탄할 때도 있고 고난의 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목자 되시니 두려움 없이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다음 곡은 호산나 싱어즈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한결같으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이번에는 민호기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원혜의 싱어지에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며 살아갈 때 삶 속에서 성경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으로 삶을 바꾸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방술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다 돌보고 계십니다. 다음 곡은 주수아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 노트 전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열린문 성결교회 김창환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다윗과 같은 순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솔로몬처럼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산책의 바궁입니다. 말로 다하지 못한 사랑과 감사, 클래식 선율에 실어 조용히 건네보는 시간, 클래식 산책 지금 출발합니다.

이화챔버 콰이어의 찬양으로 오늘 클래식 산책 첫 곡으로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드보르작의 연가곡집 집시의 노래 작품 번호 55번 가운데 네 번째 곡인데요. 체코의 시인인 아돌프 하이두크의 시에 곡을 붙인 작품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러주던 노래를 떠올리며 그 멜로디 속에 담긴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하는데요. 특히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난다는 내용은요. 시간이 지나서야 더 깊이 느끼게 되는 부모님의 사랑을 담담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음악적으로는 아주 단순하고 부드러운 선율이지만요. 오히려 그 소박함이 진한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악뿐 아니라 바이올린, 첼로 등 다양한 악기로도 자주 연주되고 있고요. 많은 연주자들이 자신만의 해석으로 이 곡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과 잉글리쉬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드보르작의 집시의 노래 작품 번호 55번 중에서 네 번째 곡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프란츠 리스트의 순례 연보 제2년 이탈리아 중에서 페트라르카 소네트 제104번을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노래 작품 번호 55번 중에서 네 번째 곡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안토니인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는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도 한 번쯤 들어봤을 만큼 친숙한 곡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제 7번이 가장 유명한데요. 이 곡은요, 드보르작이 1894년에 발표한 피아노 소품집 유머레스크 작품 번호 101번에 포함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모두 8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유머레스크라고 부르는 곡이 바로 오늘 함께 하실 7번입니다. 유머레스크라는 말은요, 원래 유머에서 나온 표현으로 가볍고 자유로운 성격의 음악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곡은요, 단순히 유쾌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밝음 속에 은근한 쓸쓸함과 서정이 함께 배어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시작 부분에 부드럽고 반복되는 선율은 마치 익숙한 풍경을 떠올리게 하듯 편안함을 주면서도 어딘가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느낌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 G 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101번의 7번을 크리스찬 페라스의 바이올린과 장 클로드 엠브로스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모차르트의 플루트 협주곡 제2번 쾌엘 번호 314번 중에서 제3악장 알레그로를 오렐 니콜레의 플루트과 로얄 콘서트 헤바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순례 연보 2년 이탈리아 중에서 페트라르카 소네트 104번을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는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과 잉글리쉬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드보르작의 집시에

오렐 니콜레의 플루트과 로얄 콘세르테 바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모차르트의 플루트 협주곡 제2번 괴엘번호 314번 중에서 3악장 알레그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는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 G플랫 메이저, 작품번호 101번의 7번을 크리스찬 페라스의 바이올린과 장 클로드 엠브로스니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바궁의 클래식 산책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작품 번호 61번 중에서 결혼 행진곡을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헨델의 작품입니다.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계곡이나 나뭇잎이 바람에 산들거리는 산뜻한 풍경을 연상시키는 이 곡은요, TV 방송 프로그램 안내를 내보낼 때 또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쓰여지곤 했기 때문에 우리의 귀에도 매우 익은 곡이라고 생각됩니다. 헨델의 하프 협주곡 B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4번의 6번 중에서 제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를 니카노르 자발레타의 하프 연주와 파울 쿠엔츠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헨델의 하프협주곡 B 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4번의 6번 중에서 제1악장 안단테 알레그로를 니카노르 자발레타의 하프 연주와 파울 쿠엔츠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리히하르트 슈트라우스는요, 바이올린을 상당히 잘 연주했고요. 피아노의 연주 테크닉 또한 굉장히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이올린 소나타를 한 곡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이 곡은요, 1887년 여름과 가을에 대부분 작곡됐고요. 이듬해 9월에 2악장이 완성되면서 전체 곡이 완성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나타는요, 리히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실내악곡 분야에서의 매듭이 됐다고도 하는데요. 이 이후에 그는 고전파적인 형식의 절대음악에서 벗어나서 교향시와 오페라 세계의 작곡에만 몰입했다고도 전해집니다. 리히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E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18번 중에서 오늘은 제1악장을 정경화의 바이올린과 크리스티안 찜머만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멘델스존의 오네 보르테 무언가라는 작품인데요. 작품 번호 62번의 6번 A메이저를 미샤 마이스케 첼로와 세르지오 템포의 피아노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늘 받는 사랑에는 익숙하면서도요, 그 마음을 전하는 일에는 조금 서툴 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어쩌면 우리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요, 오늘 한번더 안부를 묻고 조금 더 따뜻한 말로 마음을 건네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망설였던 전화 한 통, 미뤄두었던 인사 한마디가 오늘은 조금 더 가볍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이 오래도록 마음을 밝히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으시길 기도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건강하시고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주일 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웅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복한 주일. 오늘은 특별한 이름이 있는 주일이지요. 우리나라 대부분 교회는 5월 둘째 주를 어버이주일로 지키고 있답니다.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은 어버이날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잘 전했지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아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부모님이 베풀어주신 사랑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감사하는 특별한 주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주 예수 사랑 기쁨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 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주 예수 사랑 기쁨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요즘 하얀 솜털 같기도 하고 눈송이처럼 보이는 것이 많이 눈에 띄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꽃가루예요. 놀이터에서 놀다 보면 솜털 같은 꽃가루뿐만 아니라 미끄럼틀이나 놀이기구에 노랗게 가루가 내려앉아 있는 것을 본 적 있을 텐데요. 그것도 송악가루라고 불리는 소나무의 꽃가루랍니다. 봄이 되면 이 꽃가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어요.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재채기를 하거나 콧물이 계속 흘러서 고생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봄이 되면 왜 이렇게 꽃가루가 날리는 것일까요? 바로 꽃들이 자손이 될 씨앗들을 멀리 퍼뜨리는 현상이에요. 꽃가루는 바람에 잘 날리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먼 곳까지 날아갈 수 있어요. 뿌리를 내리고 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가 자연스럽게 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방법이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전도사님은 요즘 꽃가루를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누는 예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도록 표현한다면 꽃가루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전하는 사랑이 꽃가루처럼 날아가서 상대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전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겠지요? 우와, 예수님의 사랑의 씨앗이 여러분을 통해 서로 서로에게 날아가 예쁜 사랑의 꽃을 피우고 멋진 나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서로 서로의 마음이 예쁜 정원처럼 정말 아름답겠지요? 가정의 달 5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꽃가루처럼 서로에게 전하고 날리는 행복한 마음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사랑의 교회 켄송 키즈의 꽃들도 함께 듣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인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잘 암송했나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한 주를 보냈지요? 우리 믿음으로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첸트로 불러볼까요?
1: 히브리서 11장 3절
2: 히브리서 11장 3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고 멋지게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세요.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성구를 잘 들어보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마음을 다해 내 말과 행동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구를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악보를 보내줄게요.

아멘.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그래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래 살기 위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랍니다. 전도사님은 우리는 주의 어린 친구들 모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복으로 이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겠어요. 다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구를 불러보기로 해요.

0: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선교사님이 되신 코리 텐 붐.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독일의 히틀러와 나치 군인들로 인해 유대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코리의 시계가게는 유대인을 안전하게 숨기는 것을 돕는 사람들의 비밀 장소가 되었었지요. 그 후 코리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코리 텐 붐의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여러분, 식사가 준비됐어요. 모두 모이세요. 베시 언니가 사람들을 식탁으로 초대했어요. 식탁 위에는 9명을 위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은 여러 곳에서 왔어요. 코리는 가게에서 왔고 아버지는 작업장에서,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비밀리에 그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숨어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6명 중 3명은 남자 청소년이었어요. 그들은 비밀 경찰에 의해 독일로 끌려가 전쟁 공장에서 일하는 일을 피하려고 이곳에 숨어 있었어요. 나머지 3명은 시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계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요,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마리아, 데아라는 두 명의 부인과 오시라는 젊은 남자였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9명의 사람은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식사 중 오시의 재미있는 농담 때문에 한 번씩 웃음을 터뜨리곤 했어요. 그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숨어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물건을 모두 움켜쥐고는 위층에는 코리의 방으로 달려갔어요. 코리의 방 벽에는 몰래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들은 기어서 그 공간으로 들어간 후에 비밀의 방으로 옮겨갔어요. 그 작은 방은 넓이가 1제곱미터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쥐죽은 듯 앉아있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몇 분 지난 후에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오실래요? 다행히도 그건 코리의 목소리였어요. 여러분, 조금 전 들린 사이렌 소리는 게슈타포라고 불리는 비밀경찰의 습격이 아니었어요. 연습이었을 뿐이에요. 코리는 마리아가 비밀통로를 통해 나오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오시는 벌써 다시 농담하기 시작했어요.
1: 난 비밀방에서 꽤 오랫동안 크림 케이크를 먹어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0: 대안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2: 진짜 습격이 결코 일어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0: 그래요, 그들은 진짜 습격 때문에 이렇게 연습하고 있는 것이에요. 혹시 게슈타포가 그 집을 습격하면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몸을 숨겨야 했어요. 그 집에는 나이 많은 남자 코리 아버지와 결혼하지 않은 두 딸만 사는 것처럼 보여야 했어요. 이런 훈련이 별로 재미가 없고 모두가 즐기고 있는 시간에 자주 이루어졌기 때문에 베시는 훈련이 끝날 때마다 그들에게 크림 케이크를 만들어주고는 했어요. 코리는 손에 초시계를 들고는 유쾌하게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기록을 깼어요. 지난번보다 10초가 빨라졌어요. 그들은 숨을 가쁘게 쉬고 약간씩 떨었지만 계속 식사했어요. 식사 후에 아버지는 성경을 펼쳐들었어요.
3: 오늘 우리는 시편 91편을 읽겠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가 너를 위하여

0: 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 아멘. 코리는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비밀 장소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리의 집에서 함께 지내는 숨어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전하게 숨어있을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없는 전쟁의 상황 가운데 코리의 가족과 그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비밀 있어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암송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한 주간을 보내기를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친했던 친구를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도 그 친구가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물어 다시 연결이 됐다면요. 정말 반갑고 기쁜 만남이잖아요. 지난주에 그런 만남을 제가 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만난 건지 얼마나 반갑고 또 고마운 만남인지요. 그 친구가 저를 궁금해한 거니까요. 정신의학과 의사 서천석님은 궁금해하는 마음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을 곁에 둬야 되고요. 또나 또한 상대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요. 우리 살면서 누군가를 궁금해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일인지는 별로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남이 나를 정말 궁금하게 생각해 줄때 그게 얼마나 나를 따뜻하게 만드는지 또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하는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요즘 기분이 어때? 요즘 무슨 고민이 있어? 라는 사소한 물음 하나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다친 마음을 열게 만들죠. 우리를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오늘이 어땠는지 가장 알고 싶어 하시는 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다시 일으킬 힘이 됨을 오늘도 힘차게 선포합니다. 데이비 밴드의 할렐루야 찬양, 우리 힘차게 함께하면서 모닝 브레이즈 출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외치면서 모닝브레이즈 출발했습니다. 궁금해하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묻고 계시겠죠?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이 요즘 어떻니? 라고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궁금해하면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주님, 오늘 마음은 어떠세요?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마음, 저에게 원하시는 일은 있으십니까? 주님을 궁금해할 때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이어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가툰 죄인 살리신 찬송과 함께하고 오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소프라노 최종원의 내 삶의 이유라 함께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요. 땅의 걱정보다 위의 것을 찾으며 주님과 깊이 연결되고 또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며 축복 가득한 5월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연주 찬양으로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 방송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은 개미를 연구하던 중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개미들은 굴에서 다른 개미가 죽어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른 곤충이 침입해 들어오면 일사불란하게 몰아내는 개미였지만 같은 개미가 죽었을 때는 마치 그 개미가 살아있는 것처럼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갑자기 죽은 개미를 끌어다 밖에 버립니다. 몇 번을 살펴보아도 개미가 죽었을 때 바로 버리지 않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밖에 버립니다.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던 박사는 그 원인이 냄새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른 곤충의 시체나 침입자가 들어오면 냄새로 그것을 알고 시체나 침입자를 일사불란하게 몰아냅니다. 그런데 같은 개미가 죽었을 때는 죽은 것을 개미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시체가 썩어갈 때 올레산이라는 물질이 내뿜게 되는데 이때 개미들은 죽은 것을 알게 되고 개미를 밖에 버리는 것입니다. 개미는 시각이 없어 후각으로만 모든 것을 분별하기에 죽은 개미를 냄새로 판단한 것입니다. 실험으로 살아있는 개미에게 일부러 올레산을 묻히자 다른 개미들은 그 개미가 죽었다고 판단하고 억지로 끌어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있음과 죽음의 기준은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능력의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날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힘있게 이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방송 가족들.